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화창한 봄날인데요. 화사한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면서 우리 마음속의 행복의 꽃도 망울을 터치고 있습니다. 하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은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을 아끼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내 곁을 지켜주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눔의 장 속에서 보다 큰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노래 봄과 함께 온 사람을 감상하면서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선뜻 나누면 누구에게나 큰 행복으로 될 수 있다는 나눔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가끔 아침 일찍 깨어나 창을 열면 산들산들 불어드는 봄바람도 하루의 경쾌한 시작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새들의 지저귐, 햇빛이 어루쓰는 나무 잎사귀도 유심히 마음속에 담아본다면 우리의 행복지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행복은 사실 일상에서 매 하나하나의 고마운 순간이 모인 것입니다. 왕청년 왕청진에 살고 있는 진성진 아버님은 80고령이지만 매일 노인협회에 나가서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충실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협회의 모든 동년배 분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작은 행복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쓴맛 단맛 다 담긴 우리의 삶에 서로리의 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들, 또 함께 나누려는 이들은 고달픔을 덜어주는 비타민이며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박화연 씨는 얼마 전 가족끼리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현장에서 함께 열광했던 순간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더없이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고향의 축구팬들이 연변팀을 성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축구장 이사를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让他出来，
1: 为啥？
0: 让他在家好好休息。这个
1: 哎呀，他知道什么呀？俺家姑娘锻炼锻炼身体，才能顺产嘛。哎呀，真是的。
0: 那你说，万一让他那个公公看见了怎么办呢？
2: 啊，没事没事，他不懂球，不会来的啊。
0: 你公公不会来的吧？
1: 你放心，
0: 那我放心了。来，
1: 球开始了，
0: 你悠着点啊。
2: 我知道了。
1: 哎呦，我也头一次来过，正过瘾，兴奋的，哎呀，哦，如果，哎，这，完了，
0: 他要来发现咱宫里就完了，你喊什么喊？
1: 有啥玩了的？看就看呗。
0: 那不让来，你知道吧？哎，你干什么呢？
1: 让他来呀！
0: 败家娘。
3: 是炖呐！哎呀，这个我的结婚时的结婚是我没看见，到现在没看见干啦。
1: 奥利奥利，莫把手！
3: 奥利奥利，莫把
0: 手！哎，要跟谁啊？
3: 翠花，
1: 那爸
3: 呀！
1: 哎呀，你咋说
3: 呀？你现在是忙大礼呀、啊？你来这干什么？哎呀，
1: 今天最后一场，我来看球呗。哎、
3: 过来，
0: 哎，插队，
3: 来过来，
0: 老弟，你来么子还有？
3: 不是的，
4: 哎，插的
0: 队啊，来么子还有？大礼我那个来啥没了，
3: 什么不知道？
0: 老弟，警察，
3: 他现在是忙大礼呀、啊，他要是在这儿不可能生了，你怎么整啊？
0: 哎、我这
1: 社长呐，啊，我的大礼，我都买很少，生产很少。好呢，
3: 그렇지뭐그렇지아유还是우리안쓰던나这个好，这个好啊，这个运动运动干了对产妇好啊。哎呀，是던나，你连这样的科学道理都不知道啊？
0: 啊，根本都赖他性格。
3: 哎呀，真过呛啊！哎哎，这么这么这么，
1: 快点快点。
5: 我坐哪儿？
1: 啊，我对。爸，哎，坐这儿，这儿，你要给俺玩的了。
3: 呀，妈的，找到，俺子小。
2: 我忘了，忘了，俺子小。
3: 这么晚了，跟爸打了么子了？给他，阿拉是，对，这个。
1: 看球，看球。
5: 小心点了啊。
2: 阿拉打。
3: 呀，走，
5: 阿拉是的。
6: 打起的。
5: 啊，看球。
6: 严点的。严点。
0: 插队，插队，
5: 흥분한날에는
1: 插队，여기서아
0: 정신없구만
3: 不知道。
0: 插队，插队，이볼볼줄아
3: 知道啊，当然知道啊。
0: 볼볼줄알고아가슴을먹지말고그냥加油加油그냥볼싹들어가지
3: 예그거는상대방이들어갈때加油加油해야되지이렇게우리무대꼬리다
1: 들어가
3: 자요자요들어자요
1: 막아
3: 라막아라막아라
1: 빨리
3: 막아라막아라
1: 快快快
6: 아들어가는거야저원우리문제꼬리들어가서누기말하는가
3: 니씨들다야내꼬리들어가면꼬리들어가니
6: 아응원좀제대로합시다
3: 어제
6: 한맘속에잡고왔네
3: 먹이나와더럽게쉬어가지고
6: 아정말응원이열심히합시다응원이
3: 알았어혀급빌라나다뭐야잘돌잘돌이야스티브한테줘라스티브스티브하태규하태규야슈
6: 멋있게이겼어
3: 아이겼다아이야안쓰던나니이젠知道아我们生产队里头我踢球帅不帅
1: 哎呀帅刚才踢的那个人呐这么멋있어英俊呐
6: 멋있어멋
3: 있어
1: 年轻的你
0: 됐다
6: 멋있게들어가
0: 차도아조금초면하고니소니见了他以后把你兴奋的嘚你嘚嘚
1: 坐说啥呀你为什么
0: 好好看球자우리연변팀3반전1대 1,
3: 대 0, 0마지막홈경기만큼우리더열심히응원합시다연변팀
7: 이겨라
3: 연변팀
7: 이겨라
3: 연변팀
7: 이겨라
6: 실수해서
4: 일단 너 버텨와 안쓰도 나 따랴 띠따 띠따 따랴 띠따 띠따
7: 아니 일어서서
0: 아니
1: 깔씨 뭐야
0: 야 내 정말 내 정신이 이러진다 지금 아 저는 도대체 어느 테이블을 그 짜유를 해줘 아 남이 볼 때를 하는데 내가 무슨 정신 오겠어 춤추 이따가 요병 아니야
1: 아니 요병아 내 발 고경 처음 와서 오는 게 우리 빈거 모르는데 이 사도의 춤추가 둥달아 쳤지 요새 뭐 마병아 와
6: 그러니까
0: 야, 정말 이 아까 내 다시 데려간다고 응?
1: 你说哪个是我们队
6: 아이고
1: 아?
6: 아이고
1: 你说呢哪个是我们队 还是
0: 아유 와씨
6: 아 다시 봐
0: 다시 봐 이따가 뭐 봤어 뭐
1: 그럼 알려줘야 되지
6: 다시 봐 다시 봐 아유
0: 뭐 이렇게 춤 한번 주게 이렇게 심각한가
1: 자 빨리 앉아서
6: 들어가서 들어가서
8: 네 전화대회원 미란실 사장
4: 어찌래야
6: 아 찍고 하자 찍고 찍고 응원합시다 응원합시다
4: 응원합시다
6: 자 챔피언팀
9: 이겨라
6: 이겨라 지구이구나! 야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데 공격이 된대!
1: 유머다.
0: 아, 놀랬대니. 아, 사도이. 아이고. 좋은 소식이 왔구만.
6: 무슨 일 왔지?
0: 어디? 우리 姑娘, 우리 딸. 어. 상디, 쌍거태. 어. 와, 我姓徐. 第一个, 叫 徐大胜. 이야. 두 번째 아는, 徐必胜. 이야.
4: 아, 呸. 我姓蔡. 我姓蔡呀.
0: 我儿子应该叫孙子，孙子。哎，这么。哎，可是啥对？哎，这样还能干么呀？上帝，嗯，처음에빨리말하라아무답답해못하겠다이유할수없두번째嗯蔡必胜하지이야여기멋있다이거좋지어어빨리빨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저런 차는 인연으로 만나 만들어진 가족. 가족이란 식구들이 한 지붕 아래서 어울려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를 더 확인하고 서로 큰 힘을 주고받는 따뜻한 삶의 현장입니다. 훈천시에 살고 있는 박경구 씨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면서 노래 필승연별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함께 감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시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박춘삼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몸은 비록 이국 타향했어도 정든 고향과 가족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박춘삼 씨는 아내 최경실 씨와 함께했던 지난날을 그리면서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서로의 사랑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아내와 함께 이 노래를 들을 수 없어 한스럽다는 박춘삼 씨. 하루빨리 귀향해 아내와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연별의 꾀꼴새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생담을 음악으로 풀어보고 음미해보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구축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또 값지다고 생각되는 것이란 아마도 행복밖에 없는 듯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로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도 아마 그런가 봅니다. 소소한 행복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려 한다면 애싹이 나중에 우거진 숲을 이루듯 크나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더 순탄하고 행복한 생활을 갖고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성 클럽은 김경희 작가님의 글 참 좋은 때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 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김혜연 가수의 노래 어떤가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가수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아싸 내 사랑.

네, 뭘 하려고 하면 내 몸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게 산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 아프지 않겠어?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된다는 건데요. 어디 몸만 그렇겠습니까? 마음 눈치도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인데 괜찮겠어? 잘해낼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될지도 모르지만 한 주의 시작,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날,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가족분들은 숫자가 늘어갈수록 마치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피부에 잔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은빛이 묻어나는 건 시간이 선물한 경험의 흔적입니다. 젊음의 반짝임은 아름답지만 나이 든 모습에 세월이 빚은 고유한 품격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연륜

꿈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소중하지만 나이 들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서두르지 않는 여유와 흔들리지 않는 균형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건 오직 시간이 주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20대에는 친구가 100명, 또 50대에는 친구가 1명이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관계의 무게감과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알아가는 요정입니다. 젊을 땐 남들이 좋아하는 나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나이 들면 내가 좋아하는 나를 찾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도 장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 아닐까요? 물론 신체의 로화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름살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고 오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연륜을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노사연의 바람 들려드렸습니다. 아, 마지막 1초 숨소리마저 다 듣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언제 들어도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신체의 로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름살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 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의 그런 연령은 늘 청춘이길 바라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통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 또한 있습니다.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볼까요? 김경희님의 참 좋은 때 함께 감상해 볼까요?

참 좋은데 김경희. 참 좋은 때다. 이 말을 하거나 들을 때면 어쩐지 기분이 둥둥 뜬다. 어느 하루 걷기 운동하러 갔다가 70여세 되는 선배를 만났다. 선배는 크게 반가워하며 나를 보더니 참 좋은 때라고 했다. 나이가 60살이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맥이 빠져 있었는데

때가 참 좋은 때인 건 당연하다. 나는 참 좋은 때라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60대가 되니 재직에 있을 때에 비하면 체력과 정력과 기억력이 많이 쇠퇴됐다. 대신 나만의 시간이 충분히 많아졌다. 그 어떤 압력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60대는 참 좋은 때다.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친구를 만나 쇼핑하고 수다 떠는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이 꼴딱 찬 참 좋은 때다. 그러나 같은 60대라 해도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 웃음꽃이 만발하는 장밋빛 좋은 때일 수도 있고 한숨이 가득한 회색빛 나쁜 때일 수도 있다. 60살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이 정상이다. 60년을 살아온 몸이 아무렇지 않길 바란다면 그것은 과욕이고 망상이다. 현실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먹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참 좋은 때를 만들 수 있다. 한숨을 짓는 어두운 삶은 노력이 부족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노래말처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바람 같은 시간이며 멈출 줄 모르는 세월이다. 한숨을 쉬며 내 삶을 한탄하는 사이에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간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를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속에 고마움을 간직해야 한다. 소리내어 웃고 온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담으면 좋은 때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나는 생기와 활기와 웃음으로 잔넘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따라서 즐거워지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보다 5살 이상인 박 선생님과 함께 동아리 모임에 가면 박 선생님은 피부가 해맑고 윤기가 흐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비교를 물어봤더니 박 선생님은 퇴직한 후 건강하게 해먹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며 피부 관리를 부지런히 하면 된다고 자신만만해서 말했다. 박 선생님은 참 좋은 때를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뭐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부풀며 머리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 박 선생님만의 젊음의 비결인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모 글로벌 회사에 출근하는 딸애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 능력에 너무 버겁습니다. 잘하려고 노력 중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어머니가 참 부럽습니다.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압력도 없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으며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너무 부럽습니다. 딸애가 그 회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어 보였다. 나도 재직일 때 정년 퇴직하고 여유 작작하게 살아가는 선배님들이 정말 부러웠다. 압력이 어마어마하고 하루하루를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보내고는 온몸이 녹작지근해서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이 내 삶에 아름다운 색칠을 해줬다.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겨운 사업을 보다 충실히 완성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쟁의 불꽃을 튕기던 분위기는 채찍이 돼 나를 채찍질했다. 나는 힘들어하는 딸에게 어떤 말을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도 너처럼 힘들 때가 있었다. 너의 고달픈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 힘들어도 한보 한보 헤쳐나오며 오늘까지 온 내가 참 대견하다. 상사가 너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은 너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면 일이 손에 오르고 쉬워질 때가 있다. 일이 쉬워지면 좋아하게 되고 일을 즐기게 된다. 너 지금 많이 힘들지만 노력과 잠재력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니? 그러니 신심을 갖고 노력해라. 너무 피곤하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우리 딸이 잘하는 줄 알지만 부질없이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구나. 나도 늙었나 봐. 엄마는 늘 나를 믿어주고 소중한 조언을 해주네요. 우리 딸이 많이 힘든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조금이라도 너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 화이팅 하자. 딸과 대화를 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됐다. 오늘의 대화가 딸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는지 무척 궁금했다. 곁에서 공부할 때에는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며 내 말을 거분거분 잘 들었던 딸이었고, 사업에 참가한 후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눈에 띄게 성장해 가고 성숙돼가는 딸이었다. 그런데 요새 새로운 일을 맡아 한다더니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현실 앞에서 투정을 부리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이 삶의 바른 자세고 삶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됐다. 그러나 많이 힘든 딸에게 참 좋은 때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반감이 생길까 봐 혀끝까지 나온 말을 가까스로 삼켜버렸다. 70살 선배님도 박 선생님도 재직인 딸도 정년 퇴직한 나도 참 좋은 때다. 어떤 삶이 주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참 좋은 때는 마음이 만든다. 오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참 좋은 하루가 되고 참 좋은 하루들이 모여 참 좋은 때가 된다.

네, 김경희님의 작품 참 좋은 때이어서 조항조의 노래 때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좋은 하루가 되고 참 좋은 하루들이 모여 참 좋은 때가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또 다른 주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면 금요일까지 눈 깜짝할 사이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로 오늘을 특별하게 꾸며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배움의 도전은 생동감이 보이고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질문이 사라지고 배움의 도전에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자신에게 늘 질문을 하는 인생은 퇴화를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김진영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네요.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자리가 저에게만 속했던 그 세상이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향기와 온기가 사라진 지도 어언 3년이 되어가네요. 저 마음속엔 모든 게 아직 이다지도 선명한데 당신은 이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네요. 기억을 더듬을수록 아련하는 이 감정도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할아버지, 이렇게 편지를 쓰노라니 눈물이 앞을 가려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젖어들지만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조금은 서툴더라도 저의 진심을 적어보아요.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할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담긴 우리의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추억들 말이에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유난히 포근했던 할아버지 등에 기대어 지내온 사시절이 저에겐 너무나도 아름찬 즐거움이었어요. 산들 바람에 흩날려 벌을 스치던 봄날의 살구꽃잎들, 살갗에 닿던 시원한 여름바람, 오토바이 바퀴가 울긋불긋 예쁘게 물든 가을날 단풍잎을 밟고 지날 때 나던 바스락 소리,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지나가던 미끄러운 빙판길,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었죠. 퇴원하시고도 저를 데리러 다녀야 한다며 오토바이를 새롭게 장만하겠다면서 서두르시던 할아버지. 맞벌이 하느라 바쁘신 부모님 대신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살뜰히 보듬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저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더는 저 운전 사이를 하지 않아도 되셨죠. 그래도 과외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고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갈 때면 항상 저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꺼내주셨는가 하면 엄마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시곤 하셨죠.

2019년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겨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해. 조의 하늘엔 먹구름만 가득했던 한 해였죠.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도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암송고를 받고서야 아차하면서 곁을 지키느라 했으나 그동안에도 할아버지는 저 걱정뿐이셨죠.

밥은 먹었어? 죽진 않고? 공부해야지. 병원에만 붙어있으면 어떡해. 병원이 뭐 좋은 데라고 여기서 자지 말고 집에 가. 얼른.

저는 그때 유난히 따스했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식도관으로 음식을 드셔야 하는 게 많이 고통스러웠겠지만 저가 도와드릴 때면 꾹 참고 드시던 모습, 저가 부축해 드릴 때면 힘들더라도 몇 발자국 힘겹게 움직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얼른 그려요. 그래도 차차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퇴원하시면 자주 찾아뵙고 보살펴 드려야지 하며 벼르고 있었는데, 그해 2월 11일 당신은 그렇게 우리 곁을 영영 떠나셨죠. 가슴이 터지도록 울부짖어도 돌아오는 것은 바람소리뿐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슴이 미어졌던 건 마지막까지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눈빛으로 저에게 무언의 위로를 해주시던, 온 힘을 다해 제 손을 잡고서 마지막 온기까지 저에게 남겨주려 모지름을 쓰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원한 적도 없었는데 하늘은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요? 저는 왜 바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을까요? 저에게 초인간적인 능력이 생겨 단 1분만이라도 그날 새벽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 으스러지게 잡고서 수없이 되뇌일 거예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할아버지, 계절은 돌고 돌아 또 겨울이 왔어요. 눈이 부슬부슬 내리니 가슴 속 깊이 묻어뒀던 기억들, 아름답고도 아픈 추억들을 꺼내보고 싶네요. 그날도 눈이 많이 왔죠. 할아버지는 저가 좋아하는 신선한 해산물을 사들고 자욱한 눈발을 헤가르며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할아버지가 항상 쓰고 다니셨던 검은색 중절모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해산물이 담긴 검은 봉지를 든 두 손은 벌겋게 얼어 있었어요. 그날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여전히 야위어 보였지만 저의 눈은 그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매일 떼질 쓰며 철없이 외고지만 부린 것도 모자라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고 여지껏 하지 않았던 무뚝뚝한 소녀가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을 당장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현관문 앞에서 목 놓아 울기만 했어요. 가슴 저린 그리움과 공허함이 기쁨보다 더 진하게 저를 휩쓸었어요.

이번에 계시는 동안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하셨죠. 우리 손자 손녀가 대학에 가는 것까진 봐야지. 저는 결혼식장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었는데 가슴속 깊숙이 간직해뒀던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이제 꼭 차근차근 보답해야지, 효도해야지 하던 다짐, 표현이 서툴러 이렇게 글로 밖에 전하지 못하네요. 저가 너무 앞만 보고 살았나 봐요. 마음은 그때그때 전하는 거라 했는데, 있을 때 잘하라 했는데, 저가 너무 한심한 생각들만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싸구려 옷을 사입고 근들이 과자를 사드시면서도 저한테는 비싼 옷, 비싼 음식만 사주셨던 할아버지. 이젠 할아버지가 서 계시던 창문가를 하염없이 올려다보아도 할아버지는 보이질 않네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득한 세상이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신 분, 저의 하늘이 되어주신 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을 저에게 주신 분, 온 세상이 저한테 등을 돌려도 저 편이 되어주신 분. 저는 왜 이토록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고마움을 전하는 이 불효 막심한 손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 말로는 이루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려요. 할아버지와 함께한 지난 16년은 행운과 행복이 어우러진 나날들이었어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베풀면서 살게요. 이젠 저가 엄마와 이모 그리고 할머니를 지킬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 삶은 빛날 수 있었고 마음속에 가득 쌓인 아름다운 추억들 덕분에 힘든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꿈들을 꼭 이뤄낼게요. 넘치도록 받기만 한 손녀가 이렇게라도 마음의 빚을 갚을게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할아버지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저에게 세상을 주셔서 저의 세상이 되어주셔서 이 편지가 할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도 그리운 선녀가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흰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진서는 아버지와 함께 북경으로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북경에는 아버지 전우가 많았다. 전우가 이름난 의사를 소개했다. 그 병원에서 진서는 힘줄과 신경을 살려내는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고쳐낸다고 장담을 하지는 않았다. 운에 맡겨보자고 했다. 오래된 것이 아니어서 치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것 같았다.

수술을 받고 나서도 꽤 오래 병원에서 지냈다. 병원에 있을 때 진선이는 아버지가 몇 번인가 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발가락을 잘라냈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당당 치곤 했었던 아버지다. 설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시켜주지 않았다. 병원 생활이 지긋지긋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금음날 아버지는 소매점에서 신바닥 과자랑 메추리알 통조림이랑 진선이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사들고 왔다.

사이다와 술도 있었다. 평소 담배는 피워도 술은 마시지 않던 아버지였다. 아버지, 이거 술 아니야? 그래, 술이다. 명색이 술인데 조금만 마셔보려고 잠이 안 와서. 돈을 아낀다고 누끼리 해바라기 씨를 사서는 진선에게만 껍질을 발라먹이던 아버지가 간식도 사고 술도 사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다. 아버지 주머니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간만에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었던 진선이는 좋았다. 저녁에 사이다를 마신 탓인지 자다가

어둠이 마려왔다. 아버지를 깨우기 싫어 어둠을 참고 있는데 어디선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아버지의 어깨가 흐느낌 소리와 함께 진압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그날 진선이는 애써 어숨을 참아봤다. 어숨 깨가 터질 것 같아 죽는 줄로 알았다.

그 후 진서는 두 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다. 희망적이었던 것은 두 번째 수술로 감각이 없던 발가락에 조금씩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꼬박 2년을 치료했다. 진선이의 다리 상태는 점점 좋아졌지만 빚은 점점 늘어갔다.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넘쳐나서 엄마 아버지는 월급이 있어도 만져보기도 힘들었다. 대학에 간 언니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 나이는 어렸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쯤은 진선이도 알고 있었다.

납동 과자 사소랴. 아버지가 가끔 등에 업힌 진선이에게 무료할 때도 있었다. 싫어, 맛없어. 진선이는 가만히 군침을 꼴깍 삼켰다. 방학이 되어도 차비가 아까워서 집에 오지 못하는 언니를 떠올렸던 것이다. 늘 도도하던 엄마가 비꾼들에게 몰려 굽석거리던 모습도 떠올렸다.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언니가 고생이 컸을 것 같다. 언니는 방학이면 음식점에서 먹고 살면서 돈을 벌었고 개학이면 번역 일을 했다고 한다. 언니는 어쩌면 어릴 때 돈 고생을 너무 해서 지금 그렇게나 돈에 대한 집착이 큰 것이 아닐까. 언니는 그래도 영케 대학을 마치고 상해에다 직장을 구했다. 지금의 형부를 만나 결혼도 하고 딸도 둘을 낳았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한 겹 한 겹 바깥으로 그갑니다. 해마다 하나씩 어김없이 나이테를 만들죠. 사랑의 기억, 아픔의 기억들을 삼키며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네, 자연이 그러하듯 우리 역시 추억을 만들고 그 추억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월은 흘러서 각자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삶을 저만치 건너서 바라볼 때 아름답고 아쉬움과 후회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10회 중로 박람회 제35회 할빈 국제무역상담회가 할빈에서 동시적으로 개최됩니다. 중로 박람회는 중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자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중로 실질적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제1회 개최 이후 박람회는 누적 7천여 개 중로 기업과 105만 명의 바이어가 전시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에너지 광물, 기계 전기 설비 등 전통 분야에 집중했던 협력 범위가 점차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바이오 의학 등 신흥 분야로 확장됐습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 중로 양국은 20여 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9건의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20여 차례 대러시아 경제무역 협력 행사를 통해 맞춤 매칭과 효율적 연계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로 양국의 참가 업체들은 현장에서 100여 차례 신제품 최초 공개, 쇼케이스, 방송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에 룡강 대지에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상과들에 이르기까지 허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으로 룡강 대지는 한폭의 아름다운 생태 그림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할빈공정대학의 캠퍼스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릅니다. 백화가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 아름다운 꽃들이 도시를 밝게 물들이면 도시의 핫플레이스 로드맵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소피아 광장의 봄꽃과 유럽풍 풍경, 노란집 꽃담, 성식물은 캠핑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꽃물결석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할빈 고리원에서는 140년 된 야생 배나무가 예정대로 꽃을 피웠고 고목의 가지마다 가득 피어난 수천 송이의 백꽃으로 고목은 마치 거대한 하얀 우산을 방불케 합니다. 비록 만개한 꽃이 지속되는 시기는 열흘 남짓에 불과하지만 고목은 이미 도시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문화적 상징이 됐습니다. 요즘 문화관광 부문은 꽃구경 로드맵을 출시했으며 음악공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꽃 감상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마가구 강변의 생태 거실은 도시의 녹색 변천사를 기록했고 매 하나의 피어나는 꽃은 룡강이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곳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 전역이 두견화 최적 관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두견화는 진달래 또는 영산홍이라고도 불리며 동북지역의 삼림지대에서는 이 꽃을 둘러싼 수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꽃구경 플러스 모델은 단순한 구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흑하시 애휘구의 달자향 꽃바다 옆에는 밴드가 상주하며 공연을 했고 꽃밭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을 인증샷 찍는 장소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비치했습니다. 개동현 진달래 축제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해림시 필가산 관광지에서는 무형 문화재 체험과 북약 보급을 결합한 몰입형 봄나들이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쌍갑산의 자울령에 위치한 450헥타르 규모의 두견화 꽃바다 옆에서는 특색 있는 시장과 수공예품 부스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계절의 경계를 깨고 오직 초여름 룡강만의 량만과 열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빙설의 재미를 여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한편 싱그러운 식물과 삶의 정취가 가득한 생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해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독특한 북극의 여름을 몰입형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할빈 빙설 대색의 몽환 빙설관이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겨울에 성화강에서 채집한 얼음을 활용해 할빈 기차역, 중화 바로크 등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빙설 대세계에 압축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쾌적하고 온화한 초여름 기후와

넓고 자연 그대로의 성화 강변 생태 환경 덕분에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외 레저를 즐기고 바비큐와 캠핑을 하며 산과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5월들은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초여름 좋은 계절을 틈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실은 관광 전세를 차 판다호가 성도에서 2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해 산과 바다를 넘어 북극의 몰이평 생태 힐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판다호 특별관광열차는 관광객들을 우수리강 배노래의 발상지인 요하까지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독특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학습의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피서 관광을 이끄는 선도 지역이자 세계적인 피서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령강 각 지역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야간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상권에서 향촌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인파가 북적이고 야간 생활의 정취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둠이 깃들자 여유로운 야간 시간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할빈 여러 상권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야간 경제 공간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동북농업대학 미식거리는 5월 들어 일평균 방문객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즘 도시 주민 소비의 60%가 야간에 이루어지며 야시장은 그중 가장 생활의 정취를 갖춘 성장극으로 꼽혔습니다. 치치할 제우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동북 특색의 먹거리 외에 거리 공연구역, 어린이 놀이구역을 특별 설치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상가들의 영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배로 증가했고 주변 상권의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외 지역 문화 특색이 강한 야간 소비 IP인 개소 냉면축제, 흑하 애휘국제야시장 등도 도시의 온정과 왕성한 소비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야간 경제의 물결이 농촌 진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6년 마을 슈퍼리그 전국대회 흥룡강 지편 경기구의 경기에는 1일 경기 관람 인원이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회 개막 이후 지역 문화창의 상품 및 농특산물의 야간 매출은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으며 약 200명에 가까운 농민과 소규모 상인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난기단의 영향으로 우리성 전역에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늘한 북방에 위치한 흥룡강이 순식간에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빈은 자주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라일락 꽃이 만개해 도시 전역을 수놓고 있으며 꽃향기가 은은한 향에서 물씬 풍기는 짙은 향으로 변하면서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밀산시 대소 흥계호 사이에는 심리에 늘어선 야생 살구꽃이 제철에 맞춰 활짝 피었고 학강시 곳곳의 가지에는 분홍빛 벚꽃이 봄빛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춘시의 홍성화산 지질공원에서는 진달래가 꽃바다를 이뤘습니다. 최근 성내 여러 지역의 실내 테마공원과 전시관이 관광객들의 새로운 인기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야외 무더위를 단번에 차단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중 동물 공연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판다관에서는 사육사들이 국보 판다에게 시원한 식수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피서용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될수록 자기의 애타게 바라는 눈길을 어머니 눈길과 마주치려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피하듯이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나약성과 침묵에 수연이는 몹시 격분해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강영천이 자기에게 입을 삐죽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주저도 없이 왕유일 앞으로 성큼 달려나갔다. 격동과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1: 왕유일! 내 놈은 아직 이태선 일을 잊지 않았겠지?
0: 그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사람들은 펄쩍 놀란 듯이 머리를 쳐들었다.
1: 여러분! 우리 큰아버지는 세 식구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까지

0: 사람들이 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수연의 말은 용광로의 샘물이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드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연상하였다. 동정과 고통의 뜨거운 눈물이 분노한 눈에서 샘솟듯이 흘러내렸다. 여자들은 흑흑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 옆에서 울고 있던 예순 넘은 한 할머니가 갑자기 까무라쳤다. 옆 사람들이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는 흰머리를 날리며 무대로 미친 듯이 덮쳐들었다. 어머니와 다른 한 여자는 그 할머니가 넘어질 것 같아 인차 뒤를 따라서며 부축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바로 불쌍한 왕 할머니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의 집은 세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한다 하는 일꾼이어서 그리 가난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 진수는 제남 제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가 집에 설세로 왔을 때 왕여일은 개다리들을 시켜 그를 향공소에 붙잡아 놓고 공산당이라고 감투를 씌웠다. 기실 왕여일 놈은 그가 가져온 돈에 눈독을 들이고 협잡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억척 같은 진수는 죽어도 굽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왕요일은 그를 현 감옥에 압송해 보내고는 은화 100원이면 사람을 빼올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게 큰 목돈을 어느 집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었으랴. 결국은 재산을 몽땅 팔아 돈을 마련하여 올려보냈다. 돈은 그대로 왕요일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진수는 현성에서 돌아온 지 닷새 만에 숨지고 말았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왕요일은 또 진수의 아내를 붙잡아다 몸을 어지럽히고 연태 유곽에 팔아먹었다. 아들과 며느리 생각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왕 할머니는 한쪽 눈이 멀었다. 왕요일을 잡았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이른 아침에 손녀 옥자를 끌고 회의장에 나왔다. 처음에는 얼마간 겁을 내었으나 수연의 말을 듣고는 돈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왕요일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1: 이 죽일 놈아! 네 놈에게도 오늘이 있구나!

0: 독강아, 봐! 너희 어머니야!
1: 행기가 독강이를 흔들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가슴을 억누르던 불안과 공포의 돌덩이는 이미 분노의 불길에 녹아버렸다. 그는 모래와 돌멩이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왕유일을 향해 뿌렸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위로 쓰러 올라갔다. 뒷사람의 주먹이 앞사람의 등에 잘못 떨어져도 아프다거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독강이도 기운껏 비집고 들어갔다. 모자가 달아났으나 죽지도 않았다. 강영천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격동되었다. 그는 몹시 흥분되어 분노한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파파 늙은 할머니들까지도 모두 이 나쁜 놈을 족치고 있었다. 이것은 얼마나 치열한 복수의 불길인가.

그는 비록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원한이 풀리는 것만 같았다. 그의 감정은 사람들의 마음과 한 골수로 흘렀다. 그는 사람들이 더욱 호되게 때려 마음속 원한을 실컷 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왕유일 놈이 까무러쳤을 때에야 그는 덕성이와 몇 명을 데리고 사람들을 떼내었다. 덕강이는 힘겹게 어머니를 부축하였다. 행리는 놀라서 울어대는 만자를 어머니 품에서 받아놨다. 온 얼굴이 땀투성이가 된 어머니는 어정쩡해서 아들과 행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후 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쳐댔다. 고통, 쓰라림, 그들의 고초는 끝이 없었다. 세세대대로 내려온 원한의 눈물은 마를 줄 몰랐다.

강영철은 분노의 불길로 온몸을 태우며 성큼성큼 무대 위에 올라갔다. 그는 항일민주정부를 대표하여 왕유일놈의 죄상을 까발키고 나서 그놈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것을 즉시 집행한다고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덕송이, 옥추, 대해 등 여럿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왕요일을 감기슬구로 끌고 갔다. 수연이와 란자가 그 뒤를 바싹 따랐다. 강영천과 다른 몇 사람은 앞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을 막느라고 진땀을 뺐다. 사람들 틈에 끼운 어머니는 휘청거렸다. 자기 눈으로 직접 이 원수놈의 끝장을 보고 싶었다. 발끝으로 한껏 기도듬하며 앞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래구덩이 앞에 꿇어앉은 왕유일놈의 뒤에 수연이가 총을 받들어 들고 찰칵 총알을 재우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너무도 긴장하여 심장이 금시 목구멍으로 튀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공포의 찬 흐름이 또다시 그를 내리눌렀다. 그는 얼마나 총소리를 무서워했던가. 땅! 총성이 울렸다. 어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졌다. 수연이는 다시 어깨에 총을 메었다. 왕유일의 시체를 덕송이가 구덩이에 넣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구정부 대표 강영천은 왕유일의 가족에게서 생활을 유지할 물건 위에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선포하였다. 뒤이어 천정부를 구성하고 마을 간부를 선거하였다. 천장으로는 이미 몇 해째 천장 노릇을 하였으나 기실은 아무 권리 없이 지내온 독수 나바이가 다시 뽑혔다. 쉰대여섯 나는 이 사람은 온순하고 담이 작으나 글도 쓸 줄 알고 계산도 할 줄 알고 일처리에도 솜씨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선거한 것이다. 덕성이는 농민 구국회 회장으로 되고 부상 입은 치즈는 부천장이 되었다. 민병 대장과 청년 구국회 회장으로는 옥초와 대해가 각각 선거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녀 구국회와 청년 부녀대를 구성하고 수연이와 란자 이 두 처녀가 회장과 대장으로 임명되자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까도 수연이

0: 원한과 비분이 가득 찼던 지난날에 대한 가슴 아픈 회옥과 하늘 땅을 뒤번지는 사변으로 하여 어리둥절해진 그들이었다. 그러나 왕요일을 처단해치우자 그들은 천천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서운 봉건적 독충이 그들의 가슴속에서 살그머니 기어나와 머리를 축혀들고 싸움터에 돌입하려고 하였다. 특히 로인들이 제일 법속 고아되었다. 사람들 속에 서 있는 어머니는 가슴이 서늘하였다. 어머니는 마을에서 줄곧 사람들의 존경과 믿음 속에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가 현숙하고 단정하며 바르고 남을 잘 도와주는 마음씨 고운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종종 그의 집으로 찾아와 심중을 터쳐놓고 그의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고초를 잘 알아주었다. 어려운 고비에 빠진 사람에게는 동정이 가장 필요하다. 동감하는 눈물 도방울과 서너 마디의 관심 어린 말만 받아들여도 가슴이 후련해진다. 어머니는 이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비웃고 비꼬는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1: 아이고, 좀 뭐라고. 수연이 저 처녀를 다 버렸구만. 아, 남정들과 같이 있으면서 창피한 줄도 몰라. 아유, 저런 망신이라고야. 내 얼굴이 다 뜨거워지는걸.
0: 한로파가 쫑발을 통통 구르며 결이 나서 고아되었다.
2: 아이고, 이 얌전한 처녀인데 개어미도 그냥 내버려 두는만. 이니네 안사람은 그저 마음이 어지러워서 애를 버렸구만.
0: 애기를 낳은 다른 한 중년 아낙네가 한숨을 지으며 맞장구쳤다. 어머니가 괴로움에 못 이기고 있을 때 한 늙은 령감이 그한테로 다가왔다. 꼬불꼬불한 대추나무 지팽이를 짚고 있는 이 령감은 화가 나서 흰 수염을 덜덜 떨며 눈을 딱 부릅뜨고 어머니를 사납게 노려보았다. 어머니는 흠칫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삽시에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고 두 손이 신경질적으로 우들우들 떨렸다. 이 령감은 어머니네 문중에서 학열이 제일 높은 분으로서 수연의 넷째 할아버지였다. 그의 머리에는 봉건 도덕 륜리가 꽉 들어차서 온종일 입에 삼종 사덕, 24호도, 삼선도, 사막도 따위들을 떼놓지 않았다. 딸과 며느리는 그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오늘도 그는 왕유일 놈이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또 무슨 사람들이 인지를 잡으러 온 모양이라면서 자기만 호기심에 끌려 구경 나오고 집안 사람들을 얼씬도 못하게 꼭 가둬 놓았다. 그는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아마 액수가 닥치어 세상이 도탄에 빠지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도 왕요일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나 마음속으로는 더럽 겁을 먹었다. 그는 여자들이 앞에 나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쳐 놀랐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음인이 나라를 다스리려는 징조인 것이다. 집안의 손녀가 그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본 그는 화가 천둥같이 터졌다. 그러나 총이 무서워서 직접 무대오에 가서 수연이를 찾지 못하고 어머니에게로 달려들었다.
3: 이 사람! 임산 못 보았나? 눈이 아싸가서!

0: 노발대발한 그는 온몸을 푸들푸들 떨며 마치 지구의 막구멍이라도 낼 듯이 대추나무 지팽이로 땅을 쿡쿡 짓조았다.
1: 임자 딸은 법도 몰라. 그래, 낙가죽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나? 아!
0: 만자는 기겁을 하여 어머니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불쌍한 여자를 보며 손에 땀을 쥐었다. 어머니는 이 로인에 대하여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꾸지람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며 애처롭게 빌었다.
2: 아주버님, 걔가 제조와서 하는 일인데 애미 나라고 무슨 수가 있나요?
1: 뭐시?
0: 령감은 결이 나서 펄펄 뛰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랫사람이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면 자신의 체면은 깎이고 말 것이 아닌가. 그는 지팽이를 어머니 얼굴에 바싹 갖다 대고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1: 괘씸한 걸, 저것을 냉큼 집으로 끌고 가지 못할까? 당장!
0: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의 몰이우로 무대 위에 서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무대 위의 사람들도 눈을 크게 뜨고 그에게 눈길을 못 받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처신하는 데 달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였다.

0: 드라마 숨바귀꽃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저게 침략 앞에서
1: 北京时间13点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화창한 봄날인데요. 화사한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면서 우리 마음속의 행복의 꽃도 망울을 터치고 있습니다. 하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은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을 아끼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내 곁을 지켜주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눔의 장 속에서 보다 큰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노래 봄과 함께 온 사람을 감상하면서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선뜻 나누면 누구에게나 큰 행복으로 될 수 있다는 나눔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가끔 아침 일찍 깨어나 창을 열면 산들산들 불어드는 봄바람도 하루의 경쾌한 시작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새들의 지저귐, 햇빛이 어루쓰는 나무 잎사귀도 유심히 마음속에 담아본다면 우리의 행복지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행복은 사실 일상에서 매 하나하나의 고마운 순간이 모인 것입니다. 왕청년 왕청진에 살고 있는 진성진 아버님은 80고령이지만 매일 노인협회에 나가서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충실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협회의 모든 동년배분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작은 행복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쓴맛 단맛 다 담긴 우리의 삶에 서로리의 해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들, 또 함께 나누려는 이들은 고달픔을 덜어주는 비타민이며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박화연 씨는 얼마 전 가족끼리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현장에서 함께 열광했던 순간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더없이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고향의 축구팬들이 연변팀을 성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품 축구장 이사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休息，哎，媳妇儿啊，让他来干什么？
2: 咋的了？
1: 咱们庆姐给我打好几次电话了。
2: 电话里说啥？
1: 不让他出来，
2: 为啥？
1: 让他在家好好休息。这个人，
2: 哎呀，他知道什么呀？俺家姑娘锻炼锻炼身体，才能顺产嘛。哎呀，真是的。
1: 那你说，万一让他那个公公看见了怎么办呢？
3: 啊，没事没事。不懂球，不会来的啊！
1: 你公公不会来的吧？
2: 放心，
1: 那我放心了。来，
2: 球开始了，
1: 来，悠着点啊！
3: 我知道了。
2: 哎呦，我也头一次来过，正过瘾，兴奋的。哎呀，哦，如果，哎，这，
1: 完了，
2: 咋了？
1: 完了，他要来发现咱姑娘就完了，你喊什么喊？
2: 有啥完了的？看就看呗。
1: 他不让来，你知道吧？哎，你干什么呢？
2: 让他来呀！
1: 败家娘！
2: 来吧！
4: 哎呀！哎呦，俺是蹲呐！哎呀！这个，我的结婚时的结婚证我没看见，到现在没看见干啦！
2: 奥利，莫把他！
4: 奥利，莫把他！
1: 哎，要给多少？
4: 翠花，
2: 哎爸，
4: 呀，
2: 哎呀，你咋说
4: 呀？你现在是忙大礼呀？你来这干什么？哎呀，
2: 今天最后一场，我来看球呗。
4: 过来，
1: 哎，插队，
4: 来过来，
1: 老弟，
4: 你那么子还有不是的？
1: 哎，插的队啊，
4: 那么子还有，大礼我那个男生没了，什么不知道？
1: 老弟，警察，
4: 他现在是忙大礼呀，他要是在这儿不可能生了，你怎么整啊？
1: 我这个，
2: 社长啊。우리딸이운동많이해서신체해서나잘하네
4: 그렇지뭐그렇지아유하이스우리안쓰던나这个好这个啊这个运动运动干了对产妇好啊哎呀쓰던나你连这样的科学道理都不知道啊
1: 啊根本都点他性格啊
4: 哎呀真过呛啊哎呀这么这么这么这么
1: 我坐哪
2: 啊我爸哎这你也给我玩的了
4: 呀妈你咋到俺这小
3: 我忘了俺这小
4: 这妈的跟爸打打的摸着给他阿拉斯这个
2: 看球
1: 小心点啊
3: 阿拉斯
4: 呀走阿拉斯的
5: 갑시다.
4: 아, 가자.
5: 연대한 팀
6: 이겨라.
5: 연대한 팀
6: 이겨라.
5: 연대한 팀
6: 이겨라.
7: 사도이, 사도이.
4: 흥분한 날에는
2: 사도이 여기서 화나. 아,
7: 정신 없구만.
8: 무서워.
7: 사도이, 사도이. 이 볼 벌줘라.
8: 뜯어와, 땅 안 뜯어와.
7: 볼 벌써 알무. 그래서 뭘 먹지 말고 그냥 짜요 짜요 그냥 볼 싹 들어가지.
4: 예, 그거는 상대방이 들어갈 때 짜요 짜요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 무대 꼬리 다
8: 짜요 짜요 짜요
4: 들어 짜요
8: 짜요
4: 짜요 막아라 막아라 아, 들어가는 거야, 저거. 우리 문제 꼴 들어가도 누기 말했는가?
9: 니 시 들어다야. 내 꼴 들어가면 꼴 들어가니?
4: 아, 응원 좀 제대로 합시다.
9: 어차피
4: 한 마음 속에 자꾸 하네.
9: 먹이나 와, 더럽게 쉬어가지고.
4: 아, 정말. 응원이 열심히 합시다, 응원이.
9: 알았어. 혀컵 빌려놔.
4: 뭐야? 잘돌이야. 스티븐 떼줘라. 스티븐. 핫태규. 핫태규.
9: 멋있게 이겼어. 아, 이겼어. 아야, 안쓰던나. 아, 你以前知道啊，我们生产队里头，我踢球帅不帅？
2: 哎呀，帅！刚才踢的那个人呐，这么是墨西哥，英俊呐，
9: 墨西哥，墨西哥，
2: 年轻的你，
7: 됐다，
4: 멋있게들어가
7: 서도아조금조용하고你瞅你见到他以后，把你兴奋的嘚，你这嘚，
2: 你说啥呀？你为什
7: 么？好好看球，那우리연변팀상반전1대 0! 여러분! 후반전에도 연변팀
4: 열심히! 예! 마지막 홈경기만큼 우리 더 열심히 응원합시다! 연변팀!
6: 이겨라!
4: 연변팀!
6: 이겨라!
4: 연변팀!
10: 너 버텨와! 안 뜯어 놔! 따냐 띠따 띠따 따냐 띠따 띠따
11: 따라라 아니 이러면서!
7: 아이!
2: 干什么的?
7: 야, 내 정말 내 정신이 이러진다 지금!
2: 아이!
7: 아, 쟤는 도대체 어느 테이블을 그 짜유를 해줘? 아, 남이 볼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정신 어겨서 춤추? 이따가 요병 아니야?
2: 아니 요병아! 내 볼 구경 처음 와서 오는 게 우리 빈 거 모르는데 이사들 춤추니까 둥달아 쳤지. 요즘 뭐病아 와.
4: 그러니까.
7: 왜 저만 이야기 안 나 다시 데려 안 나오냐?
2: 너 누가 우리 팀?
4: 아이고.
2: 아이고.
9: 너 뭐나?
2: 너 누가 우리 팀? 还是
7: 아유, 와 씨.
4: 아. 아, 다시 봐. 다시
7: 봐. 내가 지금 뭐 봤어, 뭐.
2: 조금 알려 줘야 되지.
4: 다시 봐. 다시 봐. 아유.
7: 무슨 이렇게 춤 한번 추게 이렇게 심각한가?
4: 자, 빨리 앉아서
2: 춤지.
4: 들어가서 들어가서.
12: 네, 경합대
4: 야, 아, 자, 찍고 하자, 찍고! 저거 뭐 하시다, 응원합시다!
9: 응원합시다,
4: 자, 자, 연변 팀!
6: 이겨라!
5: 이겨라!
4: 지구이구나! 야,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데 공격이 됐대!
2: 놀랬대니.
7: 아, 사도이. 아이고. 좋은 소식이 왔구만.
4: 무슨 일 왔지?
7: 어디? 우리 姑娘, 우리 딸. 상디, 쌍도태. 와, 我姓徐. 第一个, 叫徐大胜. 이야. 두 번째 아는, 徐必胜.
4: 이야.
13: 我姓蔡.
5: 我姓蔡呀，
1: 我蔡，
5: 我儿子应该叫
7: 啥意思？
2: 孙子，
12: 耶，
2: 啊，孙子，哎，
7: 这么，哎，그렇다对，어제하는가뭐야？상디，어，처음에
5: 빨리말해라，아무답답해못하겠다，이유하겠소봐。
7: 두번째，나잘비슷하지。
5: 이야，여기멋있다。
2: 빨리빨리빨리빨리，
5: 어제어제，
2: 빨리빨리빨리，
5: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조련찮은 인연으로 만나 만들어진 가족. 가족이란 식구들이 한 지붕 아래서 어울려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를 더 확인하고 서로 큰 힘을 주고받는 따뜻한 삶의 현장입니다. 훈천시에 살고 있는 박경구 씨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면서 노래 필승연별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함께 감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시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박춘삼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몸은 비록 이국 타향에 있어도 정든 고향과 가족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박춘삼 씨는 아내 최경실 씨와 함께했던 지난날을 그리면서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서로의 사랑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아내와 함께 이 노래를 들을 수 없어 한스럽다는 박춘삼 씨. 하루빨리 귀향해 아내와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연별의 꾀꼴새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생담을 음악으로 풀어보고 음미해보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구축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또 값지다고 생각되는 것이란 아마도 행복밖에 없는 듯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로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도 아마 그런가 봅니다. 소소한 행복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려 한다면 애싹이 나중에 우거진 숲을 이루듯 크나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더 순탄하고 행복한 생활을 갖고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속담의 유래를 알아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교훈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속담입니다. 그 의미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속담의 유래 이야기, 우리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 그리고 삶의 여정을 가르는 깊은 의미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철수와 영희라는 두 명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술에 대한 열정을 품고 뛰어난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0: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회화 서적을 찾아보고 경험이 풍부한 화가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도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유명한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의 꿈은 말로만 떠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과시하기만 하고 실제로 붓을 잡아 그림을 그리려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으르게 지내거나 친구들과 노는 데만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정성껏 그린 그림들을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색채감과 섬세한 묘사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시할 작품이 전혀 없었고 이때 비로소 자신이 늘 꿈만을 떠들어대고 실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로만 꿈을 그리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철수는 끈기와 열정적인 행동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영희는 말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속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추구하는 길에서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는 결코 건강한 체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말로는 안 되고 꼭 실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행동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한 사람의 실제 행동을 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꼭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를 믿을 수 없게 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사가 약속을 꼭 지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를 믿고 존경하며 업무에 더욱 열심히 임할 것입니다. 셋째, 행동은 자기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제 행동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외국어 학습서를 사서 열심히 읽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외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실제 행동을 통해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속담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 성장 측면에서 이 속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공부 시간을 늘리고 과제를 철저히 수행하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자신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이 속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심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기르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주 연락을 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친구에게 친밀한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깊이 기를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측면에서도 이 속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실제 행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고 실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환경 보호를 예로 들면 각 개인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 보호에 대한 이념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등의 행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실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대장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속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목표 달성, 신뢰 구축, 자기 성장, 개인 발전, 인간관계, 사회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에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속담의 유래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이 속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를 이루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 자체에만 집중하고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신체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근육을 준비시키고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운동 중에 성능을 높여주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은 일반적으로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근육과 관절은 긴장도가 높지 않고 몸의 온도 역시 낮은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나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줍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긴장하게 되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향상시키면 근육이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 운동 중에 불필요한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면 운동할 때 더 많은 움직임을 할 수 있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특히 운동 전 준비 운동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운동 중에 피로감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중에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근육에 충분히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는 근육의 효율적인 작동을 돕고 운동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박수도 서서히 증가하면서 몸이 운동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 운동 중에 느끼는 피로감을 늦추고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단지 몸의 근육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신경계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운동 중에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반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통해 신경계를 자극하고 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적인 스트레칭은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운동을 반복하면서 신경계와 근육이 협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은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빠르게 준비시킬 수 있게 돕습니다. 반면에 정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운동 전에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몸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운동을 시작하는 준비 운동이기도 하며 운동 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깊은 호흡을 통해 긴장을 풀고 자신이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마음속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격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과 함께 근육의 탄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나 이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운동 후에 근육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돕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특정 자세에서 근육을 일정 시간 동안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동 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동적 스트레칭은 몸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주로 권장합니다. 동적 스트레칭의 예로는 다리 들기, 팔 돌리기, 허리 비틀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준비시키고 운동 중 필요한 움직임을 사전에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주로 운동 후에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시키는 것이므로 부상의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단순한 준비 운동을 넘어서 운동 성능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과 관절을 준비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며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해소하고 정신적 준비를 돕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나면 운동 중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도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수축되고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이상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운동 후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며 그로 인해 피로 물질인 젖산 등이 축적됩니다. 젖산은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운동 후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경직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근육 내에 쌓인 젖산과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이는 근육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피로감을 줄이며 운동 후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정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일정 시간 동안 천천히 늘려주면 근육 섬유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를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운동 후 경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어 앞으로의 운동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 근육과 관절에 큰 부담이 가해지면 그 부하가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과적으로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이러한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 쉽게 찢어지거나 염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부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면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의 경련이나 찢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스트레칭은 반복적으로 사용한 근육의 회복을 돕고 특정 부위에 쌓인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만성적인 부상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허리나 목에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스트레칭을 통해 이들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면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장기적으로 신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연성은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며 이는 운동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은 더 넓은 범위의 움직임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때 더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면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을 잘 늘려주고 이완시키는 과정에서 근육이 점차적으로 더 길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어 운동 중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유연성이 중요한 운동인 체조, 수영, 요가 등의 경우 운동 후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이 증가하면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며 운동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로 인해 피로감과 함께 정신적인 피로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칭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깊게 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교감신경이 차분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몸의 이완 상태를 촉진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주어 운동 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스트레칭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다음 활동에 대한 준비를 돕습니다. 운동으로 발생한 체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고 행복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운동 후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단기적으로 근육의 강도나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꾸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회복을 촉진하고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욱 강하고 탄력 있게 성장할 수 있으며 다음 운동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로 인해 운동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 회복을 돕고 부상을 예방하며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과 운동 효과의 극대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 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운동 성과를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각각의 시점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 삶과 건강에 주는 의의는 매우 큽니다. 단순히 근육을 늘려주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건강관리,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 종합적으로 갖는 의의와 그것이 개인의 삶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관리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먼저 스트레칭은 근골격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근육과 관절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긴장하거나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허리, 어깨, 목 등의 특정 부위에 긴장이 집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경직된 부위를 이완시켜주고 장기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순환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혈액 순환을 활성화하여 심장과 혈관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하여 순환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처럼 혈액과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면역 기능도 강화되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신체적 건강 증진은 단기적인 운동 효과를 넘어 노화 지연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보조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관리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로 습관화하는 것은 자기 관리 능력을 높이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로서 하루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준비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운동 후 스트레칭은 오늘의 활동을 잘 마무리했다는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으로서 신체와 정신 모두가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습관화하기 쉽고 다른 생활 습관들과 결합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식사 후 짧게 몸을 풀어주며 저녁 운동을 마친 뒤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자기 규율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습관을 지켜내는 힘이 쌓이면 식습관 관리, 수면 관리, 정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활동을 넘어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삶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트레칭이 주는 효과는 신체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은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다가올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고 불안하거나 산만한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는 일종의 명상 효과와도 비슷합니다. 운동 전 짧은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면 운동 중 몰입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운동 성과도 향상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직후 신체는 활성화 상태이지만 스트레칭을 통해 서서히 이완하면 심신이 안정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정신적 피로를 줄여주고 숙면을 돕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몸의 어느 부위가 뻣뻣한지 어떤 부분이 피로한지를 느끼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세심하게 돌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칭은 신체적 회복과 더불어 정서적 회복까지 가능하게 하여 삶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단순한 준비와 마무리 절차를 넘어 운동과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특별한 시간에만 국한되는 활동이지만 스트레칭은 언제든지 일상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이 단절된 특정 시간이 아니라 일상 전체로 확장되는 효과를 만듭니다. 스트레칭은 운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효과를 일상으로 연결하고 운동을 습관화하는 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칭은 운동과 삶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개인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구축하는 핵심적 매개체가 됩니다.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단순히 보조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 건강관리, 생활 습관 개선, 심리적 안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동시에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계획할 때 스트레칭을 간단한 부속 과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운동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습관의 개선까지 함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생활화한다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기다려지는 주말과 반대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심지어 월요일에는 유독 차가 밀린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저 월요병의 일부라 생각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월요일 출근이 더 힘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요일별, 시간대별 동행 속도를 알아본 결과 네, 월요일 오전 출근 시간대와 주말 직전인 금요일 퇴근 시간대 차량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공휴일이나 눈이나 내리고 비가 내렸던 흐린 날씨에도 도로의 통행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날씨가 좋지 않은 월요일이나 공휴일을 앞둔 날에는 목적지까지 가는 소요 시간을 좀 더 길게 예상하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월요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도로가 막힐 것을 예상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기 때문에 정체가 빨리 시작되는 것과 교통체증으로 지각을 염려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월요일 교통체증은 차량의 수가 많아서 심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도로 위에서는 차량 간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 차량이 아주 조금만 지체되어도 뒤로 갈수록 그 영향이 나비 효과처럼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딱히 사고가 나지 않아도 도로가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출근할 때는 좀 더 부지런히 나와야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네, 막히는 도로가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네,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최고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인기가 폭발입니다. 네, 어떤 직업인지 궁금하시죠? 네, 여름이 시작된 후 각 지역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박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과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왕성한 시장 수요에는 수박 검증사라는 직업을 빠르게 활성화시켰는데 그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박 시장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상인들이 양질의 수박을 전국 각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아침 6시부터 산동성 하택시 정도구 남왕점진의 수박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 품질이 좋은 수박을 골라 현지의 주요 시장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수박은 모두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선택해야 좋은 수박을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이때 멀리서 온 상인들은 미리 한 명의 수박 검증사를 예약하여 그들을 통해 단맛이 높고 맛이 좋은 수박을 식별합니다. 네, 5년간의 수박 검증 경험이 있는 마기는 현지 수박시장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수박 검증사로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외관 관찰, 두드리기, 소리 듣기 등을 통해 수박의 성숙도, 단맛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 네, 구매자와 소비자들에게 품질 보장을 제공합니다. 대중들의 의식 속에서 비인기 직업은 종종 저소득과 연결되는데 네, 수박 검증사가 높은 연봉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것은 전형적인 발레입니다. 네, 전문 수박 검증사는 첫째 보고, 둘째 만지고, 셋째 듣는 검증 기술을 능숙하게 익혀 2, 3초 만에 수박이 익었는지 맛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매년 여름 그들은 수박 주요 산지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기 인재로서 대부분 월 수입이 만 원을 넘습니다.

네, 여름밤에 별을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큰 즐거움인데요. 네, 우리가 맑고 구름이 없는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반짝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마치 눈을 깜빡이는 것 같으며 특히 별의 관찰 위치가 지평선에 가까울 때 더욱 심하게 반짝입니다. 그렇다면 별은 왜 깜빡이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별이 사실 진짜 별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빛의 굴절 현상부터 알아볼까요? 네,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전파되면 굴절 현상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같은 매질에서 전파될 때 밀도가 다르면 굴절이 발생합니다. 네, 지구상의 공기는 네, 지면에 가까우면 밀도가 높고 우주에 가까우면 밀도가 낮습니다. 빛이 우주에서 지구를 향할 때도 공기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보는 별의 위치는 사실 그 실제 위치가 아니라 일정한 위치 이동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적으로 대기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별이 깜빡이는 것은 실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며칠 굴절률이 변동하여 육안으로 관찰된 별과 그 실체가 위치한 곳의 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변화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빈번하여 저당 수십 번 내지 수백 번입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사천성 송도 대읍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요명한 고진 안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40번째는 고풍스러운 산장 동네 안인입니다. 안인 고진에 들어서면 하얀 무노석으로 대숲이 우거진 가운데 예스러운 운치를 자랑하는 동네가 아름다운 그림처럼 안겨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안인에는 중국 전통의 건축 양식과 서양 건축 양식이 어울린 고건물들이 많아 장엄함과 우아함, 대범함을 두루 갖춰 건축 문화의 대표로 인정됩니다. 안인에서 잘 보존된 옛거리로는 요성가와 요민가, 수인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옛거리의 량현에는 푸른 교화를 얹은 목조 건물들이 줄지어 서서 경관입니다. 그중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고건물로는 구공관과 신공관, 진풍관으로 구성된 요씨장원입니다. 요씨장원 구공관은 1920년대 신축된 건물로 오늘날은 요씨장원 박물관으로 사용됩니다. 불규칙적인 다변형으로 된 건물 주변에는 키 높은 담장이 둘러서 있는데 건물 내부에는 홀과 안내실, 별채, 안채, 가든, 불당 등 다양한 기능의 방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씨장원의 구공관은 키 높은 담벽이 앞을 막아서고 무거운 문이 좁고 긴 골목에 사이사이에 위치한 미궁 같은 건물 군락입니다. 그와 반면에 구공관에서 약 300m 떨어진 신공관은 1940년대 초에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천서민속박물관으로 활용되는 요씨 장원 신공관은 혼인풍속홀과 생산생활홀, 민간공예 및 민간문화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밖에 신공관에는 가든 4개와 테니스장 4개가 달려있고 망월대와 무대 등에 있어 보루처럼 배수되고 조잡한 고궁관에 비해 대범하면서 규칙적인 구도로 호화로움과 웅장한 기세를 자랑합니다. 1928년에 신축된 요상장군 생가는 밖에서 보면 꽉 막힌 정원이 별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 안에 들어서면 전통적인 세교배 건물 구도에 맑은 시냇물이 남쪽들에서 안뜰 가든을 관통하면서 별다른 이채를 돋굽니다. 또 특이한 점은 뜰과 뜰 사이와 정원과 정원 사이에 꽃단장을 쳐서 담은 있으되 경관은 막히지 않는 시각적 효과를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4번식의 2층으로 된 주요 건물은 정교하고 화려한 조각과 서양의 일부 건축 양식을 가미해 특이합니다. 문화재와 사진, 역사 자료 등을 통해 항일 전쟁을 재현하는 건천 박물관은 중국에서 민간 투자가 가장 많고 규모와 전시 면적이 가장 크며 소장 내용이 가장 풍부한 민간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항일 전쟁과 민속, 문화 대혁명 시기의 예술품 등 세 가지 시리즈의 전시호를 20여 개나 두어 있어 그곳에 들어서면 마치 어제로 돌아간 듯 착각하게 합니다. 오랜 세월 자자손손 전해지는 면인황은 안인의 대표적인 전통 공예품입니다.
면인이란 밀가루를 반죽해 쪄서 인형을 빚고 다양한 색깔을 입은 민간 조각 예술을 말합니다. 네, 안인에서는 또 지난 100여 년 동안 해마다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춘분회를 거행합니다. 춘분회가 되면 목걸이와 연극, 노래와 춤, 서커스, 게임, 퍼레이드, 용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안인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문채갈비와 문천오리, 해물요리 장원오사, 순두부 성마두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인 부근의 댐에서 잡은 무게 5kg 정도의 생선으로 만든 어두 요리입니다.

네, 사천성 송도 대우편에 위치한 안이는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송도시의 각 버스 터미널에 모두 안인을 왕복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주일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말없이 외롭게 거니는 이 밤길, 반딧불 반짝이는 어두운 이 밤에 마음속에 그님을 그리며 걷고 있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낯설은 타향의 쓸쓸한 밤거리, 우산 없이 빗속을 거니는 이 발길, 그대 추억 속에 잠기어 걸어가면 보슬비는 내리며 그리움 도해 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랑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홀로 걸어가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5월 17일 제10회 종로 방담회가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7일 각각 제10회 종로 방담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가 중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로 선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양측의 공동 노력 아래 각 분야에서 중로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돼 풍성한 성과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관계가 이번 방담회를 계기로 중로 양국의 지리적 린접성과 상호 보완적 우위를 발휘해 전방위적으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촉진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며 중로 신시대 전면적

있다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양국 상생 협력의 새로운 전망을 설계해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5월 17일 제10회 중도 방담회가 개막한 가운데 제35회 할빈 상담회도 동시적으로 열렸습니다. 방담회 현장에서 빙설 경제 전시관이 빙설 왕국을 그대로 옮겨놓아 관람객들을 북극의 빙설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 전시관은 우리나라 현대 빙설 스포츠 발상지로 시작됩니다. 흑룡강성 고산 스키 대표팀의 옛 사진, 1996년 아시안게임 사진 등 귀중한 기록물을 통해 초기 탐험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또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흑룡강성 선수들이 전체 금메달의 40%를 획득하고 세계의 아시아 기록을 경신한 눈부신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빙설협력에 초점을 맞춰 중국 상해협력기구 빙설스포츠 시범구 국가 빙설스포츠 학원을 집중 소개하며 우리성이 빙설스포츠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 탐색을 보여줬습니다. 전시관은 할빈국제빙설축제, 얼음채취축제, 겨울철 어획축제의 혁신적 계승을 소개했습니다. 장비 전시관은 모이 스키 슬로프를 배경으로 여러 하드코어 과학기술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할빈공업대학이 개발한 스마트 온도 조절 패딩은 항공우주급 탄소 소재를 사용해 섭씨 40에서 55도까지 온도가 급속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스마트 변색 스키 고글은 필요에 따라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 주항에는 동계올림픽 챔피언의 얼음 결정체 영광의 벽을 설치했으며 빛과 그림자, 실물을 예술적으로 결합해 흑룡강 출신 동계올림픽 챔피언들의 경기장에서의 모습과 메달 영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할빈과 조원을 잇는 고속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할빈 조원 스마트 고속도로는 우리성 최초의 스마트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119.779km이며 량방향 4차선 시속 120km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화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 착공됐으며 종합감지, 스마트화 서비스 등 5대 핵심 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성의 한랭기후 특성에 맞춰 고화질 영상, 기상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전 로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구간, 전 기상 조건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자요금 징수 플러스 로봇카드 발권 및 수금 플러스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금소의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성급 스마트 관리 통제 플랫폼과 연동해 도로망 모니터링, 지능형 순찰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및 유지 관리 통합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의 여러 관광 명소들이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5.1절 연휴가 지난 후 전성 여러 곳에서 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며 야간 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감남현 인민공원은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와 나무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는가 하면 춤추는 음악 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각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철여시 소하공원 신열교는 울긋불긋 조명기가 다리 윤곽을 이루는 가운데 흐르는 물이 마치 화려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무원시 동극각은 눈부신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며 번쩍이는 누각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관광지는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핫플레이스를 여러 곳 새롭게 추가했으며 조명쇼 상영시간도 계절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최근 브랜드 따라 여행을 체험지 1차 추천 리스트에 오른 30곳 명단이 정식 발표됐습니다. 흑룡강성 오상쌀 브랜드 체험지가 농업 부문 대표 주자 중 한 곳으로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오상쌀의 브랜드 가치는 10년 연속 지리적 표시 제품 쌀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제9회 할빈 러시아어의 봄 중로 대학생 러시아어 경연대회가 할빈공업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할빈공업대학, 흥룡강대학, 대련외국어대학, 브라고비션스크 공립사범대학 등 중로 양국의 21개 대학 학생이 오프라인 경연에 참가했으며 30여 개 나라에서 온 300여 명의 선수가 개인 경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현재 경연 참여 나라 범위가 가장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러시아어 관련 전문 경연대회입니다. 2024년에는 성공적으로 중로 문화의 해 시리즈 행사에 입선됐으며 2025년에는 흥룡강성 교육청으로부터 최초의 디지털 교육 해외 진출 모범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일전 매년 찾아오는 흥룡강성 모내기 특별열차가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할빈 동역에서 무원으로 향하는 K5153편 모내기 특별열차 테마 객차에는 열차에 처음 탑재된 AI 지능형 로봇이 빅데이터 검색 기능을 활용해 농업 지식을 홍보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운행되는 이 모내기 특별열차는 이제 농업기술 이동식 교실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안게 됐습니다. 삼강평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벼 재배 지역으로 과거 매년 봄 농사철마다 약 4만 5천 명이 이곳으로 모내기하러 갔으며 모내기 특별열차는 2000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내기 인력 190만 명 넘게 수송했습니다. 농업기기화가 보급됨에 따라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모내기 특별열차의 수송 규모도 변화했습니다. 과거 하루 최대 6,000명을 수송하던 데로부터 현재는 3,000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모내기 인력은 줄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이라지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호영이네 집. 호영 어머니가 베개를 등에 받치고 침대 길에 앉아 곁에 있는 요가에게 속심 말을 터놓는다.
1: 요가야, 엄만 말어. 어쩔 수 없어. 난 26살의 과부가 됐고 대형인 내 목숨이야. 내가 미운 게 아니라 애를 지우고 대학에 가면 내 성격으로 이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 원래는 대영이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애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를 치자 눈 딱 감고 애를 쥐어버렸어. 여자애였어. 가끔 너를 보면 내 딸을 보는 것 같았어.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파. 여자는 너무 제멋대로거나 욕심이 많으면 안 돼. 네가 승벽심이 있는 거 알아. 우리 분수에 맞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좋니. 애를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약속할게.
2: 어머님, 진정하시고 걱정 마세요. 잘 생각해봤어요. 대학에 안 갈게요.
0: 요가의 말에 호영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이더니 곧 두 눈에 눈물이 그득히 맺힌다. 담담히 말하는 요가의 얼굴을 감격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호영이 어머니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한지 고개만 끄덕인다. 한편 문 앞에 앉아 약을 다리고 있던 호영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며 묵묵히 생각에 잠긴다. 눈물을 흘리던 호영이 어머니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요가의 손을 꼭 잡아준다. 한목진의 집. 홀로 방 안에 남은 종사조는 찢어진 뉴온 협의서들을 주워들어 갈기갈기 찢으며 다짐한 듯 혼자 중얼거린다.
3: 아, 네. 연하네. 연하네. 안 한다고. 목지 씨와 연하네. 안 할 거야.
0: 서재다. 한경선은 보던 신문을 접고 안경을 벗은 후 마주 앉아있는 진혜화와 한정연에게 묻는다.
4: 저녁에 뭘 먹소? 아? 넌 뭘 먹고 싶어? 우거지상을 할 것 없어. 왜 또 그러? 아?
3: 아버지.
4: 아이고. 다들 이렇게 산다. 아? 괜찮소? 여보.
5: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는 없어.
4: 저거 봐. 돼지고기찜 먹을까?
5: 사와요.
4: 아? 그래. 갈게. 그런데 돈 좀 줘.
3: 아, 당신 참.
4: 아이고.
3: 아버지가 가봐요.
4: 가기는 가서 너쩌라고. 어? 간다고 해결이 돼.

0: 생각처럼 안 되는 일들이 많소.
1: 그때까지 복도 란간에 기대어 서 있는 한목치 얼굴엔 괴로운 표정이 역력하다. 종사전의 애절한 울음소리에 진혜화도 더는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흐느낀다. 한정년이 어머니 어깨 기대며 위로하는데 한경선이 입을 연다.
0: 아, 됐어 됐어 그만아. 다 정상인 있을 때는 생각 마. 어? 정연아 괜찮아.
2: 아버지. 아,
0: 여보.
3: 여보 내가 잘못한 거예요.
2: 엄마 아니에요.
3: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0: 괜찮소 괜찮다니까. 어? 다 잘했어. 어? 며느리나 아들이나 다 잘했고 당신도 잘못한 것 없어. 아 생각은 다 좋았어. 됐어 울지마.
2: 울지 말아요.
0: 이거 봐. 이 집에선 그래도 당신이 핸들을 잡는데 이러고 있으면 우린 어쩌?
3: 핸들은 무슨?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속을 썩였는데요. 이게 뭐예요?
0: 됐어 됐어 그만아.
2: 아버지.
0: 정연아 아수마가 저녁에 뭘 했나가 봐. 어?
2: 지금 밥이 넘어가요?
0: 됐어 그치요 그치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엄마 걱정은 마라. 바로 그친다.
3: 말이 돼요? 다 당신이 오냐오냐 해서예요. 항상 관건적인 시각엔 얼렁뚱땅 넘어가고 한마디 해야 될 땐 내 등을 떠밀고 그니까 죄는 다 나죠.
0: 마소 마소 나요 나. 아 그래 마소.
3: 당연히 당신이죠.
0: 아 마소 마소 그래 나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새소리도 안 들리네. 새들이 어디 갔지?
1: 시간이 흘러 어느새 설날이 온다. 여기저기 울리는 폭죽 소리에 명절 분위기가 한껏 짙어간다. 예쁘게 전지한 장화를 정성스레 창문 유리에 붙이고 난 요가가 이어서 조련을 문에 붙이고 있는데 기다란 나무 작대기에 폭죽을 칭칭 감아서든 고용이 마당으로 나온다. 나무 작대기를 벽에 기대어 놓고 폭죽에 불을 붙이는 호용이를 발견한 요가가 두 손으로 귀를 막는다. 폭죽이 터지기 시작하자 호용은 요가에게 달려가더니 두 손으로 그의 귀를 막아준다.
4: 다리 커지.
1: 이때 양손에 삶은 물만두가 담긴 접시를 든 호용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온다.
4: 네, 어머니, 주세요.
5: 복 많이 받아라.
6: 언니, 들어와요.
5: 그래.
1: 한편, 친정으로 온 종사조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님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있다. 종성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술을 붓는데 종사조도 자신 앞에 놓인 술잔을 종성에게 내민다.
7: 아버지, 이건 좋은 술입니다. 도수가 높습니다. 그래. 천천히 마셔요. 어머니도.
6: 그래.
7: 넉하니 조금씩 조금씩. 에?
6: 오빠.
7: 계집애 술 좋아하는 거 알아? 어릴 때도 배워서 마셨어. 오마상이 돼가지고도 마셨어. 천천히 마셔.
6: 저도 줘요. 자요.
7: 당신도 마셔야지.
8: 아버지, 설이면 도마리 했잖습니까? 저기 놓소.
6: 네.
8: 올해는 제가 도마리 해도 될까요?
9: 그래, 말해봐.
8: 설입니다. 올해 우리 집 대사들을 청호할게요. 첫 번째 대사는 우리 둘이 결혼한 겁니다. 내년이면 자식들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를 이어야죠, 맞죠? 두 번째 대사는 부모님들이 건강한 겁니다. 무사한 게 복이라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온 동네 자산이 조상들이 덕분이죠. 아 생각해봐요. 목지가 이어나겠다고 잘난 척할 때, 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에? 내 동생 사손의 미모면
2: 자, 어디가... 오빠 오늘 설이라 다들 기분도 좋은데 제가 한 잔 권할게요. 자, 1년 동안 수고 많았어요.
1: 천천히 마셔. 술 독해 독해.
2: 엄마
3: 그래
2: 엄마도요 저 때문에 성 많이 태웠죠.
1: 아, 다 마시지 마.
2: 오빠 올케. 자,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요.
1: 아, 고마워. 어?
2: 빨리 조카 낳아줘요.
1: 그게 제일 중요한 대사야.
3: 맞아 맞아.
1: 난 건배, 넌 절반.
4: 우리 사촌을 봐. 시내에 시집 가더니 예의를 알아. 말이나 일처사가 그럴듯해.
1: 당연하죠. 대가집에 시집가 눈을 떴다니까요. 서린만큼 오빠가 한마디 더 할게. 어?
5: 종사선의 속을 알 길 없는 종성이 계속 말을 잇는다.
1: 너도 그러면 안 돼. 목지가 이혼하겠다고 떠든 건 네 잘못도 있기 때문이야. 안 그래? 넌 집에서 응석 빠지어 자랐지만 시댁에선 길을 죽이고 살아야 돼.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머리를 숙이라는 거야. 이게 진리야. 어쩔 수 없어. 어?
2: 자, 명절인데 기분 나쁜 말 말아요. 건배해요.
1: 뭐 마셔?
5: 고개를 숙인 채 다 들어가는 속을 독한 술로 잠재우려 애쓰던 종사손이 다시 애써 웃음을 지으며 술을 권한다.
1: 아, 잘 마시네. 어? 보사 이제 취하면 별말 다 할걸.
2: 명절이라 기분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3: 그래.
2: 얼케 언니.
1: 아이고 계집애 이제 다 컸네. 어? 대학생이 마시자는데 마셔야지. 네, 건배.
2: 건배.
5: 한편 한목진의 집. 몇 가지 음식이 올라있는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진혜와의 얼굴엔 소심이 가득하다. 덕촉 소리에 잠깐 고개를 들고 밖을 바라보던 진혜화가 다시 두 손으로 턱을 고인 채 생각에 잠긴다. 이때 한정연이 물고기 요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 들어선다.
6: 생선찜입니다. 다 올랐어요. 오빠!
2: 술 가지러 갔어요. 얼른 앉아.
6: 네. 앉아.
5: 한정연이 자리에 앉는데 술병을 든 한목지가 밥상에 다가앉는다.
7: 아버지 술을 훔쳤어요.
3: 훔치기?
7: 깰 뻔했어요.
3: 설이라 남들은 오손도손 모였는데 우리 집을 봐. 네 아버진 공사장에서 설 세고 그야 일이니까 아줌마는 집에 가고 사도...
5: 흘끔 눈치를 보던 진혜화가 한녹지를 흘겨보며 중얼거린다.
3: 사존이도 없고.
7: 아버지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위치의 책임이 크니까요. 처리할 일도 많고요. 자, 우리끼리 설쉽시다.
2: 엄마, 자, 한 잔 올릴게요.
5: 한목지의 말에 이어 한정연도 함께 술자를 든다. 아들 딸을 마주하고 억지로 웃음을 짓는 진혜화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인다.
7: 새해 인사드릴게요.
3: 그래. 네,
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받아요. 그래. 자, 우리 건배. 아들 우리 딸 복 많이 받아라.
7: 자,
2: 전날이에요.
5: 각자의 서름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술잔에 담아 세 사람이 모두 잔을 굽는다. 한편 친정 식구들과 설을 쉬는 종사손 역시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독한 술을 연거푸 마시며 터지려는 울음을 참으려 애쓴다. 그 마음을 감감 모르는 종성이 말을 잇는다.
3: 천천히 마셔.
1: 우리 사손이와 목질 봐요. 에? 목질은 목 터진 줄 알아야 돼요. 대학생이고 대녀입니다. 마을에 대학생이 몇입니까?
8: 저 이혼해요.
1: 그래, 이혼한다고 할 때 묵지가 헛소리 한다고 했어.
8: 아침에 묵지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원하든 말든

0: 내야 한다고요. 어쩌다가
1: 고개를 들곤 채 술기운을 빌어 한 마디 한 마디 내뱉는 종사손의 말에 다들 어리둥절한다.
2: 아침에 말했다고? 아?
0: 잘못했어요? 사면 되죠. 못할 게 뭐예요? 대학교도 붙었는데 취직 못 가겠어요? 이혼하면 되죠. 자, 건배해요, 오빠.
2: 그 자식 머리 돌았어? 이혼이 장난이야? 그깟 속의 아들이 뭐가 대단해서 고대 좋아? 가서 말해. 나하고 죽든 살든 한판 붙자고.
3: 잘 들어. 너만 삐치면 일이 커져. 사돈아, 물어보지 그래. 어? 대체 뭘 잘못했냐고.
4: 그러게다. 네가 대학에 가면 콧대가 높아져 자기를 깔볼까봐 그래?
3: 아, 됐어 됐어 그만. 자기 나를 모르? 사돈이 그러네요.
2: 내 말 잘 들어. 목지가 그렇게 막 나오면 우리도 갈 때까지 가보자. 기어코 달라붙어 애까지 나 그 자식이 발목을 잡아 평생 말이다.
5: 아유, 사돈이 그만 마시오 그만. 그것도 방법이라고 내놔요? 사돈이 스스로 해결하게 해요. 아, 당신이 왜 삐쳐요? 애를 낳다니요.
1: 뜻밖의 상황에 다들 흥분하는데 종사손의 눈에서 눈물이 줄 끊어진 구슬 마냥 흘러내린다. 식구들을 마주한 종사손이 애써 숨겨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0: 나 이혼하기 싫어요. 나 싫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하겠대? 뭐 잘못했어? 이혼하면 나 어떡해. 정말 막막해요. 대학 때문에 이혼할 거 알았으면, 진작에 알았으면 대학 시험 안 쳤어요.
1: 속상함이 크게 단 종사손이 술병을 들어 그 채로 벌컥벌컥 마신다. 종성이 급히 다가와 그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는다.
2: 마시지 마.
3: 에이, 사돈아.
2: 에이, 사돈아.
5: 사돈아, 사돈아,
2: 마시지 마. 사돈아, 그만해.
5: 그만 마시고.
1: 술병이 종사손의 손에서 빠져나가며 땅바닥에 떨어진다. 종사손이 밥상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린다. 종사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오열하는 종사조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종성의 눈빛이 무섭게 변한다.

0: 갈기며 달걀이며 보뇨며 매교전 같은 먹을 걸 량손 가득 든 한묵지와 구혜가 호용일 집 앞 골목에 나타난다. 호용이 마당에 앉아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 한묵지와 구혜가 호용이네 집 마당에 들어선다.
1: 아이고, 다 왔어. 호용이. 호용이! 호용이!
0: 한묵지의 부름에 호용이 발딱 일어서며 반갑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2: 뭐여? 집까지 찾아와서 더 붙어보자고?
3: 사람이 시시하긴.
1: 싸우자고 찾아온 줄 알아? 그리고 싸울 거면 이렇게 들고 오겠어?
4: 그러게.
1: 에이, 요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지식 청년들이 성의를 모아서 나와 구혜가 대표로 위문을 왔어.
2: 아, 너 두 집 잡으러 온 줄 알았지.
1: 말이 났으니 말인데 주먹이 꽤 세더구만. 아, 그 말에 차여 며칠 알았어.
2: 이제 알겠지.
1: 나도 날세요. 한쪽 다리로 추허 있을 수도 없이 끝까지 싸웠어. 나도 한때 몸을 썼던지라 별거 아니었어.
0: 이때 마당으로 나온 요가가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을 반긴다.
1: 아이고, 아니, 요가. 아이고,
4: 둘이 무슨 일이야?
1: 아,
4: 보러 왔지.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1: 아, 이건
4: 꽤 팔았겠네.
1: 아, 지식 청년들은 내가 임신됐다는 걸 알고 엄청 좋아해. 우리들의 성의를 모아 위문 왔어. 요가야, 명심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분 좋게 산전 보양을 잘해서 행복한 엄마로 되는 거야.
0: 드라마 인생 향연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달기며 달갈이며 보뇨며 매교성 같은 먹을 걸 량손 가득 든 한묵지와 구혜가 호용의 집 앞 골목에 나타난다. 호용이 마당에 앉아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 한묵지와 구혜가 호용이네 집 마당에 들어선다.
1: 아이고, 나 왔어. 호용이!
0: 한묵지의 부름에 호용이 발딱 일어서며 반갑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2: 뭐요? 집까지 찾아와서 더 붙어보자고?
3: 사람이 시시하긴.
1: 싸우자고 찾아온 줄 아오? 그리고 싸울 거면 이렇게 들고 오겠소?
4: 그러게.
1: 에이, 요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지식 청년들이 성의를 모아서 나와 구혜가 대표로 위문을 왔소.
2: 아, 너 두 집 잡으러 온 줄 알았지.
1: 말이 났으니 말인데 주먹이 꽤 세대구만. 어? 그 말에 차여 며칠 알았소.
2: 이제 알겠지.
1: 나도 날세요. 어? 한쪽 다리로 추허이 쉴 수도 없이 그까지 싸웠소. 어? 나도 한때 몸을 썼던지라 별거 아니었어. 어?
0: 이때 마당으로 나온 요가가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을 반긴다.
1: 아이고, 아니, 요가. 아이고,
4: 도리 무슨 일이야?
1: 아,
4: 보러 왔지.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1: 아, 이건
4: 꽤 팔았겠네.
1: 아, 지식 청년들은 내가 임신됐다는 걸 알고 엄청 좋아해. 우리들의 성의를 모아 위문 왔어. 요가야, 명심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분 좋게 산전 보양을 잘해서 행복한 엄마로 되는 거야. 아, 호영이, 자네 어깨가 무겁소. 요가의 기분은 다 호영이 태도에 달렸어.
2: 아, 집에 들어가기야. 어서
1: 집으로. 자, 들어가자.
4: 들어가자.
1: 아이고.
2: 자. 내가 들게.
0: 네 사람이 안방으로 향하는데 마침 호영 어머니가 마주 나온다.
2: 어머니.
4: 어머니.
2: 네, 소개해드릴게요.
5: 구혜구나.
2: 이분은 우리 어머니예요. 요가의 지식 청년 친구입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묵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 고맙네. 어서 안에 들어오.
1: 네네네네. 요가는 공신입니다. 호신의 후손이 생겼습니다.
5: 그렇네. 이 늙은이 복 받았지.
1: 제 말 들어봐요. 지식 청년들 가운데서 요가는 첫 번째 임산부라 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보러 왔습니다.
5: 요가는 좋은 며느리네. 묵지, 어쩌다 우리 집에 왔는데 점심에 식사하고 가게.
1: 그럼 체면 안 차리고 여기서 먹겠습니다.
5: 그래.
1: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5: 아유, 그럼.
2: 수고해주세요.
5: 그래. 아이고, 달기 크기도 아닌 손을 세는 것 같아.
1: 수고하세요.
2: 들어가세요.
4: 멀리
6: 천천히요.
0: 고혜는 유가와 호영 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고 한목지는 호영과 함께 마당에 남는다.
1: 아이고, 이 마당이 참 좋네.
2: 그렇지.
1: 신혼방은 어디 있어? 어느 방이요?
2: 나 이거요. 내가 요가를 위해 지었어.
1: 새로 지었지?
2: 그럼.
1: 좋았어. 어쨌든 며칠 잘 들어와줘서 지금 요가는 칼슘을 많이 보충해요.
0: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모처럼 찾아온 한묵지와 구혜를 위한 음식을 마련하고 있는 요가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0: 허영이 잘 됐어. 우리 지식 청년 친구들은 10년 함께 했으면서 겪은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어. 아, 육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 우린 정말 기뻐. 우리 지식 청년들은 가족과 같소. 어려운 사람한테는 다 손을 내밀어 줘. 물론 경사가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지. 아, 오늘부터 자네도 이 가족의 일원이요.
1: 나도?
0: 육아의 남편이면 우리 친구지.
1: 에? 좋소.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니 나도 좋소. 자네도 내 친구야.
0: 좋소, 동키아군. 아, 이 마당이 정말 좋소. 한 칸 비워도 폐기처럼 오게.
1: 좋지. 아, 자네 지식 청년 친구들을 다 불러. 어? 다.
2: 마당에서 호영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목진은 주방에 대고 서리친다.
3: 아주머니, 먼저 안주 좀 줘요.
4: 어허, 그래, 다 됐네.
1: 잔 두 개 줘요.
4: 어, 그래, 그래, 그래.
5: 어디 있어요? 제가 가져갈게요.
4: 어, 그래.
2: 고해가 대신 잔을 내어간다. 한목지와 호영이 낮은 밥상을 마주하고 술자를 부딪힌다.
0: 자, 호영이, 축하오. 진심으로 축하.
1: 그래, 마시자. 아, 좋은 소리군.
2: 말 한마디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육아의 얼굴엔 얽히고 설켜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복잡한 감정의 그림자가 비낀다. 식사를 마치고 구희와 함께 호영의 집을 나온 한목진은 걸음을 멈추고 낮은 한숨을 내쉬더니 구희를 향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연다.
0: 구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꼭 끝까지 견제. 헤어지면 남과 남이야. 갈라지면 세월을 되돌릴 수 없지.
5: 이 일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니 각오해.
2: 그날 저녁 한목진의 집. 방 안에서 한목지가 서성이고 있는데 한정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온다.
5: 왜 그래요? 보고 싶어요?
0: 계집애가 뭘 안다고?
5: 치, 아닌 척은. 아, 엄마와 아버지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귀띔해 줄게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몰라요.
0: 아, 내 앞에서 유식한 채?
2: 한목지가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한정연이 그와 마주 앉아 오빠를 바라보며 말한다.
5: 오빠, 왜 올케와 이혼하려는지 알아요. 싫어서가 아니고 오빠의 어두운 기억 때문이죠. 어떤 일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지울 수 있죠. 그리고 오빠, 사람의 감정은 잃은 후에야 소중한 걸 느껴요.
0: 그럼 잃어버리지 뭐.
2: 한목지의 말에 한정연은 입을 다물고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한목지도 침묵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한편 종사존의 고향 마을. 짐을 들고 마을 동구박까지 병으로 나온 종성이 앞서가던 종사존을 불러세운다.
6: 사존아, 넌 우리 집의 유일한 대학생이야. 얼굴 펴, 이혼하는 걸 남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해. 어?
5: 알았어요.
6: 사존아,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말해. 모아둔 돈이 있어.
5: 오빠, 무슨 돈이 있어요?
6: 야채 팔아본 거야. 엄마 언니 올케한테 비밀이야.
5: 야채요? 오빠, 절대 사고 치지 말아요.
6: 내가 누군데 사고는 왜 쳐? 가봐. 얼굴 펴.

0: 돌아가요. 집에 가요, 빨리.
1: 정상은 맥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걷고 있는 종사선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쉰다. 한목진의 집. 한경선이 한껏 목소리를 높이며 거실로 들어선다.
2: 들어왔소.
1: 진혜화가 빠른 걸음으로 2층에서 내려온다.
0: 여보.
2: 아.
0: 오늘은 빨리 왔네요.
2: 사진관에 가서.
0: 네.
2: 사진을 찍었소.
0: 어디 가요?
2: 다음 주에 향항에 가.
0: 향항에요? 가서 얼마나 있는데요?
2: 열흘.
0: 열흘?
2: 아.
1: 진혜화가 반색하며 잔물이 든 고프를 한경선에게 갖다 준다.
0: 자.
2: 아. 맞춰봐. 통지를 받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0: 뭔데요?
2: 묵지에 이석이요.
0: 네?
2: 이번에 갔던 김에 알아보려고. 아, 요즘 당신은 묵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 물어보. 이석을 어떻게 착용하는 갖고 번호가 있는지 지수가 있는지.
0: 알았어요. 묵지를 이사한테 데리고 가서 알아보란 거죠?
2: 맞어, 맞어.
0: 한석이, 좋은 의족을 사주려고요?
2: 당연히 좋은 거 사야지. 무슨 차요?
0: 당신이 좋아하는 거요?
2: 아니요, 아니요.
0: 뭐가 아니에요?
2: 뭐요, 이거 그림이랑 함께 뒀지.
0: 그림과 같이 뒀다니요.
2: 냄새가 배어들었어, 이 마셔보. 아이고.
0: 아줌마!
1: 한경선이 차를 마시려다 말고 그대로 진혜화에게 넘겨준다. 냄새를 맡아보던 진혜화가 진아줌마를 부르며 나간다. 한목지가 종사전과 함께 민정국으로 향한다. 한목지가 성큼성큼 앞에서 걷고 종사전은 싫은 표정이 가득한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간다.
0: 꼭 이래야 돼요?
3: 같은 말 자꾸 시키지 마. 널 위한 건 언젠가 나을 거야.
1: 리혼 등기처.
3: 이혼 수속해 주시오.
1: 한목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사업인원은 지난번 함께 왔던 두 사람을 기억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4: 어? 또 왔구만. 전 동의 안 해요. 알아봤는데 이혼은 두 사람 다 동의해야 돼요. 내가 싫다면 절대 못해요.
5: 이보게, 아내의 태도를 봤지? 맞는 말이요. 이혼은 두 사람 다 동의해야지. 한 사람이 동의 안 하면 이혼은 성사 못돼요.
3: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 합니까?
5: 그럼 이러, 먼저 법원에 가보. 헌데 자네들 같은 상황은 법원에서도 접수 안 할 거요.
1: 등기처 조주임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한목진은 테이블 위에 놓았던 결혼증을 들고 조림문 쪽으로 향한다. 종사손이 급히 뒤를 따라가 한목지를 붙잡아 세운다.
0: 목지씨, 이제 그만해요. 제가 대학을 포기할 테니까 우리 잘 살아봐요.
1: 종사손의 말을 듣던 여직원이 뭔가 알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비아냥거린다.
6: 원래는 진샘이었군. 그것도 여자가.
3: 무슨 진샘이 같은 소리를 합니까? 역사를 알기나 하고 말합니까? 그리고 내가 리혼하자고 하지 얘가 아닙니다. 그쪽이야말로 진심이 같군.
1: 한목지가 벌컥 화를 내며 한마디 쏘아주고는 돌아서 나가버린다. 종사존이 그 뒤를 따라 나간다. 코를 띄운 여직원이 자리에 앉으며 툴툴 거린다.
7: 무슨 태도요?
5: 아이고, 자네도 참.
1: 한목진은 종사조를 끌고 법원으로 찾아온다.
8: 마라, 대체 여긴 왜 왔어?
3: 아, 이혼하러 왔습니다. 아,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8: 기소장부터 써. 누가 리언을 제구했어?
3: 아, 제가요.
8: 아, 그럼 그쪽이 원고요. 이분이 아내지?
3: 네네네.
8: 아, 이분은 피고고. 이혼 사유는 뭐요?
3: 우리는 부모가 정해준 결혼입니다. 아, 전 이 결혼을 마음속으로부터 못 받아들입니다.

0: 물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아, 후에 제 아내가 대학에 붙었고 전 발목 잡기 싫습니다.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오늘 이혼수속을 밟으러 왔습니다.
1: 한목재 말을 듣고 난 사빈원이 곁에 새처럼이 앉아있는 종사절을 향해 묻는다.
2: 말해보, 동의하오?
3: 동의 안 해요. 이분이 기어코 이혼하겠대요. 한석이의 아들인데.
0: 한석이가 누구야?
1: 한목지가 종사손의 말을 끊어버린다. 사업인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
3: 이분은 나 때문에 다리를 잃었고 내가 계속 보살폈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에 붙으면서 기어코 밀어내고 계속 이혼하겠대요. 죽어도 이혼은 안 하겠어요.
1: 할 말을 다 뱉은 종사손이 한목지를 흘끔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인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던 사업인원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2: 그럼 이러지. 앉아있어. 내가 상급에 청시해보겠어. 어?
0: 저기.
1: 사업인원이 자리를 뜨자 한목지가 바로 종사절을 나무란다.
0: 쓸데없이 아버지 얘긴 왜.
3: 목지씨,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아침부터 법원에 민정국에 그만해요. 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줘요.
0: 일단 뭐라는지 들어보고.
1: 얼마 후 상급에 청시하러 갔던 여 직원이 돌아온다.
2: 오늘은 먼저 돌아가. 방금 물어봤는데 두 가지요. 첫째는 둘의 의견이 통일 안 됐고, 둘째는 한석이가 향왕시찰을 가셨는데 돌아오신 후에 직접 물어봐야겠어.
0: 아니, 이게 아버지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태도를 명확히 알려줄게요. 아버진 제 일에 안 비치고 제가 결정합니다. 이 결혼은 억지로 성사된 거라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여자와 감정이 없습니다.
3: 왜 없어요? 한방 쓰는데?
2: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건 혼인법이요. 한석이가 이혼을 동의해도 규칙대로 해야 돼요. 알겠어? 저거 봤지? 나 이 몇 년 동안 쌓아둔 이혼 서류요. 솔직히 말할게. 어떤 사람은 10년째 이혼을 못하고 있어. 왜냐면 한측이 동의 안 하면 못하기 때문이요. 아, 그런 이 일은 우리가 아니고 아내의 태도에 달렸어. 아내가 동의해야 돼요. 알겠어?
0: 그럼 기소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2: 이러기요. 오늘은 조정한 셈 치고 집에 가서도 이혼할 생각이면 반년 후에요.
1: 향항으로 출장 온 한병선은 여가 시간을 타서 선비서를 이끌고 다양한 종류의 의족을 가지런히 진열해 놓은 의족 가게로 온다.
4: 두 분 환영합니다.
5: 이거 봐, 이거. 아이고, 이제야 제대로 찾았네. 아이고.
4: 선임,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5: 아니, 말을 못 알아듣겠어.
6: 표준어로 말씀해 주세요.
4: 네네. 내지에서 오셨군요.
5: 아, 맞소. 내지에서 왔어.
4: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5: 얘길 한참 찾았어. 어린 이족을 맞추겠소. 아, 남잔데 대개 여기서부터 이만큼 될 거요.
4: 이적.
5: 아, 맞소.
4: 이적이요. 만드실 의적 지수 같은 걸 가져왔습니까?
6: 있습니다.
5: 알고 있어. 병원에서 잰 거라 우린 봐도 모르워. 한번 봐.
4: 네. 이런 의적이군요. 저희 회사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적을 맞추려면 석 달 내지 반년이 걸려야 합니다.
1: 드라마 인생 향연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7: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8: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5월 17일 제10회 종로 방담회가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7일 각각 제10회 종로 방담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제가 중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로 선진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양측의 공동 노력 아래 각 분야에서 중로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돼 풍성한 성과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관계가 이번 방담회를 계기로 중로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 보완적 우위를 발휘해 전방위적으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촉진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며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로중 방람회가 양국 간 최대 규모의 전시 행사로 발전해 양측이 직접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담회가 내용 면에서 충실하며 양국 간 중점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광범위한 의제를 놓고 교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양국 상생 협력의 새로운 전망을 설계해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5월 17일 제10회 중로 방담회가 개막한 가운데 제35회 할빈 상담회도 동시적으로 열렸습니다. 방담회 현장에서 빙설 경제 전시관이 빙설 왕국을 그대로 옮겨놓아 관람객들을 북극의 빙설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 전시관은 우리나라 현대 빙설 스포츠 발상지로 시작됩니다. 흥룡강성 고산스키 대표팀의 옛 사진, 1996년 아시안게임 사진 등 귀중한 기록물을 통해 초기 탐험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또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흥룡강성 선수들이 전체 금메달의 40%를 획득하고 세계의 아시아 기록을 경신한 눈부신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상해 협력기구 빙설 협력에 초점을 맞춰 중국 상해 협력기구 빙설 스포츠 시범국 국가 빙설 스포츠 학원을 집중 소개하며 우리 성이 빙설 스포츠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 탐색을 보여줬습니다. 전시관은 할빈 국제 빙설 축제, 얼음 채취 축제, 겨울철 어획 축제의 혁신적 계승을 소개했습니다. 장비 전시관은 모이 스키 슬로프를 배경으로 여러 하드코어 과학기술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할빈공업대학이 개발한 스마트 온도 조절 패딩은 항공우주급 탄소 소재를 사용해 섭씨 40에서 55도까지 온도가 급속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스마트 변색 스키 고글은 필요에 따라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 주황에는 동계올림픽 챔피언의 얼음 결정체 영광의 벽을 설치했으며 빛과 그림자, 실물을 예술적으로 결합해 흥룡강 출신 동계올림픽 챔피언들의 경기장에서의 모습과 메달 영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할빈과 조원을 잇는 고속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할빈 조원 스마트 고속도로는 우리성 최초의 스마트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119.779km이며 량방향 4차선 시속 120km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화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 착공됐으며 종합 감지, 스마트화 서비스 등 5대 핵심 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 성의 한랭 기후 특성에 맞춰 고화질 영상, 기상 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전 로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구간, 전 기상 조건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자요금 징수 플러스 로봇카드 발권 및 수금 플러스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금소의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성급 스마트 관리 통제 플랫폼과 연동해 도로망 모니터링, 지능형 순찰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및 유지 관리 통합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의 여러 관광 명소들이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5일절 연휴가 지난 후 전성 여러 곳에서 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며 야간 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감남현 인민공원은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와 나무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는가 하면 춤추는 음악 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각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철여시 소하공원 신열교는 울긋불긋 조명기가 다리 윤곽을 이루는 가운데 흐르는 물이 마치 화려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무원시 동극각은 눈부신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며 번쩍이는 누각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관광지는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핫플레이스를 여러 곳 새롭게 추가했으며 조명쇼 상영 시간도 계절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최근 브랜드 따라 여행을 체험지 1차 추천 리스트에 오른 30곳 명단이 정식 발표됐습니다. 흑룡강성 오상쌀 브랜드 체험지가 농업 부문 대표 주자 중한 곳으로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오상쌀의 브랜드 가치는 10년 연속 지리적 표시 제품 쌀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제9회 할빈 러시아어의 봄 중로 대학생 러시아어 경연대회가 할빈공업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할빈공업대학, 흑룡강대학, 대련외국어대학, 브라고비션스크 국립사범대학 등 중로 양국의 21개 대학 학생이 오프라인 경연에 참가했으며 30여 개 나라에서 온 300여 명의 선수가 개인 경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현재 경연 참여 나라 범위가 가장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러시아어 관련 전문 경연대회입니다. 2024년에는 성공적으로 중로 문화의 해 시리즈 행사에 입선됐으며, 2025년에는 흑룡강성 교육청으로부터 최초의 디지털 교육 해외 진출 모범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일전 매년 찾아오는 흑룡강성 모내기 특별열차가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할빈 동역에서 무원으로 향하는 K5153편 모내기 특별열차 테마 객차에는 열차에 처음 탑재된 AI 지능형 로봇이 빅데이터 검색 기능을 활용해 농업 지식을 홍보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운행되는 이 모내기 특별 열차는 이제 농업기술 이동식 교실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안게 됐습니다. 삼강평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벼 재배 지역으로 과거 매년 봄 농사철마다 약 4만 5천 명이 이곳으로 모내기 하러 갔으며 모내기 특별 열차는 2000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내기 인력 190만 명 넘게 수송했습니다. 농업기기화가 보급됨에 따라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모내기 특별열차의 수송 규모도 변화했습니다. 과거 하루 최대 6천 명을 수송하던 데로부터 현재는 3천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모내기 인력은 줄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의 몰이로 무대 위에 서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무대 위의 사람들도 눈을 크게 뜨고 그에게 눈길을 못 받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아주머니가 처신하는데 달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하였다. 수연이는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어머니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아, 어머니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는 내려가서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하였다. 강영천이 막 자리를 뜨려는 수연이를 가로막고 덕성유와 옥수를 향해 무엇인가 속삭였다. 그들 둘은 무대에서 뛰어내렸다.

0: 어머니는 강영천이 아주 잘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도 딸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강영천은 어머니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하였다.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이빨을 사려 물었다. 입귀에 뚜렷이 나타난 주름은 더욱 깊이 패였다. 매맞을 준비라도 하듯이 품속의 아이를 힘주어 끌어안았다. 가슴 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도 이 우더른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령감은 여자에게 죽으라고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문중의 법을 어기어 죽음을 당한 여자들이 있지 않았던가. 어른들의 노여움을 사서 팔려간 과부들도 있지 않았는가. 남들의 비웃음과 욕설, 심지어는 형벌까지 받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그는 마땅히 딸을 집으로 끌고 가서 한바탕 꾸짖고 다시는 싸다니면서 남의 말밥에 올라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어머니가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가슴까지 미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인지 한 점의 불꽃으로 되어 어머니 가슴 속에서 타오르며 그에게 있는 굴종과 가엾은 눈물을 말려 버렸다. 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 애는 온 집안의 원수놈을 죽였다. 다른 남자처럼 산에서 밭으로 오르내리며 집일을 돕는다.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 하나 나서야 한단 말인가? 남정들과 같이 일을 못한단 말인가? 여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지녔구나. 수연이는 착한 아이다. 절대로 그 애를 억울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벌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 딸에게는 잘못이 없다. 어머니의 선량하고 온순한 마음은 분노의 불길로 타번졌다. 그는 큰 소리로 딱 잘라 대답하였다.
1: 아수버님 생각대로 하세요. 그 애는 제 아이예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해요. 전 부르지 않겠어요. 이제
0: 령감은 화가 꼭두까지 치밀었다. 그는 집행이를 축혀들었다. 덕숭이네가 러인을 막아 나섰다. 어머니는 발부리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었다. 강영천이와 무대 위의 사람들은 숨을 후후 내쉬며 격동되고 흥분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연이는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어린애처럼 생글거렸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사탕처럼 달콤하면서도 소태마냥 쓰고온 그 무엇이 들어있는 듯 하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점심때였다. 몹시 지쳐 온몸이 나른해지고 팔다리가 쑤셨다. 그는 어린애를 수자에게 넘겨주고 점심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덕강이가 강영천의 손을 끌고 수연이는 그들의 뒤를 따라 웃고 떠들며 들어왔다.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본 어머니는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지 몰라 고구마 가루가 가득 묻은 두 손을 벌리고 주춤거렸다. 수연이는 대뜸 웃으며 물었다.
2: 어머니, 강동진 우리 집 사랑방이 고쳐하려고 해요. 좋아요, 나빠요?
1: 왜 나쁘겠니?
3: 좋지. 자, 어서 구두려 올라가 앉으시오.
0: 어머니는 어떻게 인사를 했으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하며 독강이에게 방을 쓰라고 하였다. 수연이와 강영천은 마주보고 웃으며 눈을 꼼쩍하였다.
4: 아주머니, 하던 일을 하십시오. 제가 불을 떼드리지요.
0: 강영천은 말을 하며 아궁이 앞 낮은 걸상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머니는 급히 그를 말렸다.
1: 아니. 아유, 그만둬. 덕강이가 떼면 되우다.
2: 덕강아, 우리 가서 집안이나 거두자.
0: 수연이는 어머니가 말릴 사이도 없이 덕강이를 끌고 가버렸다. 강영천은 이 집에 처음 왔다. 비록 이 마을에서 반년 남짓이 살았으나 어머니 집에는 소도 없었고 또 사람들의 의심을 살까봐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수연이 입을 거쳐 이 가정과 어머니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좁고 나지막한 초가집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세 칸짜리 집이었다. 벽은 오랫동안 손질하지 않아서 거밋거밋하였다. 가운데 칸에 가마가 둘이 걸려있었다. 두 옆방은 터피벽으로 막혀있었다. 아랫방 문에 걸려있는 문발은 이제는 거무스름하게 색이 변해버려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중간방 북쪽 벽 쪽으로 상이 몇 개 놓여있고 그 위에 찬장과 기름병들을 올려놓았다. 상 밑에는 짠지 단지를 들여앉히고 상 곁에 물떡이 있었다. 그 옆에 얼마 전에 따온 호박이 있었다. 그 외에 또 다른 가장 식물들이 있어서 온 집안은 빈틈없이 꽉 찼다. 그러나 물건들은 모두 깨끗하였고 가증하고 알맞춤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안에 들어서면 정결한 느낌을 받게 되고 인차 집주인의 근면하고 깨끗하며 약삭빠른 성품을 읽게 된다. 어머니는 강영천을 이전에도 서너 번 보았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 누구도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소머리꾼에게 주의를 돌릴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강영천이 돌연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나타났다. 어머니는 그가 방금 이 마을에 온 전혀 생소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그들 둘만 남게 되자 어머니는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몹시 송구스러워하였다. 그러나 강영천이 무척 화기롭고 수연이와도 사뭇 익숙한 사이인 것을 보고 자기도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짓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강영천은 가슴 속에 동정과 경모의 감정이 솟아올랐다. 강영천은 그가 자기의 어머니, 아니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것 같이 생각되었다. 방금 전 회의장에서의 광경이 머리에 떠올랐다.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보기에는 그렇게도 나약하고 무기력한 여인이 그다지도 큰 용기와 기운을 소유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때 강영천은 그가 견디지 못하고 딸을 끌고 갈까봐 가슴을 조이었다.
4: 아주머니, 오늘 그 로이는 누굽니까?
0: 그는 이미 수연이한테서 들었지만 우정 물어보았다.
1: 아예 넷째 할아버지라오.
0: 어머니는 한숨을 지었다.
4: 아주머니는 참 옳게 행동했어요. 참 잘했어요.
0: 강영철은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0: 어머니는 칭찬하는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으며 가볍게 도리질을 하였다. 그는 일선을 멈추고 근심스레 물었다.
1: 저 강덕무?
0: 그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렀다.
1: 세상이 정말 달라졌슈?
2: 달라지지 않고요, 아주머니.
0: 강영철은 그가 숨을 후 내쉬는 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2: 아주머니, 겁내지 마십시오. 보셨지요? 왕율놈도 우리에게 거꾸로지지 않았나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떠서서 공산당을 따르면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다시는 부자놈이 활개치지 못할 거예요. 외놈들이 우리 중국을 침략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외놈을 몰아내야 잘 살 수 있어요.
0: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가슴 속에 있던 사탕처럼 달콤한 물건은 점차 부풀어오르고 뜨거운 것은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1: 강덕무, 우리 수연이가 꽤 해낼만 하오?
2: 아주머니, 해내지 않고요. 그는 대단히 잘하고 있어요.
1: 그저 처녀애가 되나서 남들이 웃을까봐 겁이 나오.
0: 어머니는 입으론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속은 더없이 흐뭇하였다.
2: 아닙니다, 아주머니. 우리 세사에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지요. 앞으로는 여자들도 큰일을 한답니다.
0: 강영철은 부대에서의 생활이 생각나서 흥분되어 말을 이었다.
2: 아주머니, 우리 팔로군에는 여선사도 있어요.
0: 어머니 가슴 속에서 쓰디쓴 것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달콤한 것만이 가득 찼다. 어느 소채에서 물이 끓으며 뿜어내는 김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있어본 적이 없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해서인지 어머니의 주름살이 가득 잡힌 얼굴에는 윤기 도는 홍조로 아름다운 봄빛이 활짝 피어올랐다.

마가울의 황혼은 언제나 빨리 깃든다. 햇빛에 증발된 수증기가 산과 들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해는 서산의 자취를 감추었다. 랭기를 머금은 산속의 대기는 흰 안개를 산 아래로 몰아왔다. 산봉우리의 그림자도 잠깐 사이에 마을에 던져졌다. 차차 짙어지는 어두운 그림자는 밤 장막과 한빛이 되었다가 엿고 달빛을 받아 은혜색으로 변했다.

왕유일이 처단된 지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다. 왕관장 사람들이 모두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어스름한 달빛 속에 두 그림자가 부랴부랴 마을 남쪽으로 걸음을 다그치고 있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 짐을 지고 있어 중절모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앞사람의 짐꾼인 것이 대뜸 알렸다. 그들은 익숙한 걸음으로 높은 담벽에 궁중식 문을 거쳐 긴 복도가 뻗어간 대문 안에 들어섰다. 행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머리를 휙 돌리다가 깜짝 놀라 몽해졌다. 후리후리한 키에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불빛 아래에 나타났다. 주름을 잘

0: 잡은 갈색 중절모가 그의 길쭉한 본대머리를 가리우고 있었다. 얼굴색은 너무 파리하여 지렁이 같은 목핏줄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짐꾼을 거들어 무거운 가죽 트렁크를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왕유일의 사촌동생인 왕간지였다.
1: 아,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왔구만요. 참 뜻밖인데요.
0: 행리는 놀랍고도 기뻐서 부르짖으며 달려갔다.
1: 아버지, 어서 쉬세요. 제가 들고 가겠어요.
0: 왕간지는 벌써 가죽 트렁크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는 중절모를 벗어들고 흰 비단 수건을 꺼내어 본대머리에 내뱉은 땀을 닦았다. 그제야 그는 딸을 돌아보고 웃었다.
2: 착한 내 딸이구나. 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0: 그는 행리가 트렁크를 들려고 내민 손을 밀막았다.
2: 이건 놔두고 어서 저 사람을 도와 입을 짐이나 부려와라.
0: 딸은 오래도록 헤어졌다 만난 아버지의 미지근한 태도에 오리둥절하였다. 반가움도 은연중 사라져버렸다. 물건들을 거두고 나서 왕간지는 행리에게 짐꾼을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고 잠자리도 봐주라고 분부하며 물었다.
2: 너희 어머니는 어디에 있니?
1: 뒷방에 계세요.
2: 가서 여기로 오라고 해라.
1: 네.
0: 행리는 시무룩해서 짐꾼을 데리고 나갔다. 이윽고 왕간지의 아내가 들어왔다.
3: 당신 돌아왔구만요. 지쳤겠어요. 식사를 해야죠. 제가 가서 밥을 짓겠어요.

드라마 숨바귀꽃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